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신에너지, 국경 간 전자상 거래, 교통 운송, 인터넷 산업 등 4대 분야의 온라인 채용 특별전을 개최한 가운데 7,700여 개의 고용 단위가 8만 명 규모의 채용 수요를 제공했습니다. 전력 신에너지 산업 특별 채용 행사에는 243개의 고용 단위가 참여했습니다. 행사에서 배터리 연구 개발 공정사, 리튬 배터리 품질 공정사, 기술 지원 공정사, 재료 공정사 등의 직무를 제공했는데 채용 수요는 15,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계 특별전에 3,000개 채용 기업은 3만 명의 채용 수요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무역 영업사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운영 담당자, 영업대표, 영업관리자 등의 직무가 포함됩니다. 교통운송 업종 특별 채용 행사에서 162개 고용기업이 관리 책임자, 하드웨어 공정사, 물류 안전 담당자, 자동화 시스템 설계사 등의 직무를 제공했습니다. 채용 수요는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인터넷 산업 특별전에는 4,346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AI 전략 제품 매니저, 멀티 대형 모델 알고리즘 전문가, 임베디드 개발 공정사, 딜리버리 아키텍트 등의 직무를 제공했고 채용 수요는 3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사용자와 구직자는 중국 공공채용망, 중국 국가인재망 또는 취업 온라인 특별행동 주회장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당의 자기 혁명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좋은 풍수의 미니 항주 강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101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의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당의 자기혁명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의 자기혁명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젊음이 넘치는 비결을 제시했고 우리 당이 일관하게 자기 혁명을 견지하고 본질과 본색과 품격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확보하려는 정치적 결심을 충분히 과시했으며 장기 집권하는 막스주의 정당 건설의 법칙성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이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이는 막스주의 정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는 내적 요구입니다. 과감히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당이 기타 정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표징이며 당이 치세와

0: 와 란세,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난 100년간 산전수전을 겪고도 더욱 활력으로 차넘칠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한 정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취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막스주의 정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시각각 자신을 엄격히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부단히 품질을 제고하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칼날을 내부로 돌리는 자기 혁명 정신으로 당의 선진성에 영향 주고 당의 순결성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때에 제거해 당의 리론 수준과 실천 능력, 당원의 당성 수양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당은 어떠한 자체의 특수한 리익이 없으며 종래로 그 어떤 리익 집단이나 권세 집단이나 특권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과감히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용기와 저력의 근원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당은 꾸준한 자기 혁명에서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리론 혁신, 실천 혁신, 제도 혁신을 힘껏 추진하여 공산주의자의 당성을 끊임없이 함양함으로써 시종 강대한 정치 역량, 진리 역량, 실천 역량, 인격 역량을 갖추어 왔습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자기 혁명을 추진하고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병원체를 끊임없이 제거하며 자체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제고시켜야만 당이 장기간 끊임없이 발전장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는 장기 집권이란 조건 하에 우리 당과 같은 정당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난제를 해결하고 당이 시종 인민의 옹호를 받도록 확보하는 근본적인 경로입니다. 우리 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막스주의 집권당으로서 그 규모가 큰 만큼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이 시종 인민의 충심으로 되는 옹호를 받고 장기 집권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시시각각으로 큰 정당만이 갖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는 명석함과 확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쇠를 벼리려면 쇠매가 단단해야 한다는 것을 견지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키고 꾸준히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으면서 전례 없는 부패 척결 투쟁을 전개해 장기간 바로잡지 못한 일부 그릇된 기풍을 바로잡고 단연간 제거하지 못한 일부 고질병을 제거했으며 자기 혁명이라는 이 치세와 난세,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답안을 찾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 건설 특기는 당풍 청렴화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서 고질적이고 다발적인 문제에 적지 않게 직면하고 있으며 네 가지 시련, 네 가지 위험이 장기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실천이 거듭 알려주다시피 당을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절대 긴장감을 늦추거나 피로감을 호소하며 염전정서를 보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철저한 자기 혁명 정신을 발양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신시대 당 건설에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 우리 당이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영도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이는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과행길로 나아가는 데서의 객관적인 수요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서의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신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이 위대한 사회혁명을 잘하려면 우리 당은 반드시 용감하게 자기 혁명을 진행해 당을 더욱 강대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세계의 평화와 발전은 준엄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는 개혁과 발전, 안정을 추진하는 데서 피할 수도 없고 애돌아갈 수도 없는 많은 심층적인 모순에 직면해 있으며 언제든 심화될 수 있는 외부의 억압과 억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목표에 접근해 있으며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어렵고 힘든 노력을 경주할 준비를 해야 하며 반드시 일진광풍, 지어는 모진 광풍 취후의 중대한 시련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루는 내부에서 가장 쉽게 격파됩니다. 오직 당을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라는 정신상태와 책임의식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당의 자기혁명을 꾸준히 추진하며 끊임없이 자기정화, 자기완성, 자기혁신, 자기향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장기 집권의 영도 능력과 제도적 우세를 구축해야만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인솔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 단결해 전진 도상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거대한 항선이 바람과 파도를 휘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당의 자기 혁명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국 가수가 부릅니다. 나의 고향아.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공연이 북경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문예 공연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중화민족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제에 맞춰 인민 중심의 사업 방향을 견지하면서 중화문화의 저력을 지니고 각 민족 문화의 영향을 흡수하며 현대 문명을 융합한 우수한 무대 예술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8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48개의 극목이 북경의 13개 극장에서 총 114회에 걸쳐 공연되는데 여기에는 연극, 오페라, 희곡, 무용극, 뮤지컬, 고개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이 포함됩니다. 공연은 전국의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 생산 건설 병团, 그리고 향항 오문, 대만을 아우르며 새 시대 민족 문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바 문예의 힘과 풍모를 보여주고 문화 전진의 신심을 굳건히 하며 강대한 정신적 힘을 결집하게 됩니다. 연변 가무단이 알심들여 창작한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은 길림성을 대표하여 국가 무대에 나서서 전국 관광객들에게 파란만장한 항일 연군 역사와 장백의 기계를 전시하게 됩니다.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은 동북 항일 연군 14년간의 간고하고도 험난한 항전 투쟁을 배경으로 항일 연군 재봉대 여전사를 주인공으로 항일 전쟁 시기에 평범한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춰 묵묵히 위대한 민족 정신을 일궈낸 항일 연군 여전사들의 군상을 그려냈습니다. 오설 장백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북경의 천교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북경에서의 공연에 앞서 연변 가무단에서는 8월 14일부터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8차례의 오설 장백 전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최근 문화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길림성 희극원의 정품 극목 두 편이 국가급 전시 공연에 잇따라 선정되었습니다. 경극 천궁을 소라는 제11회 중국 경극예술절에 입선되었고 길극 도리매는 제4회 전국 희곡 회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작품이 나란히 국가급 무대에 오르면서 길림 희곡이 전통을 지키며 혁신해온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천궁을 소라는 전통 무극의 대표작입니다. 이번 공연은 경극 공연 예술가 리광이 예술 지도를 맡았고 1급 무생 배우 양설빈이 손오공 역을 연기했습니다.

류치강, 염건군 등이 태백, 금성, 태상, 로군 등 주요 배역을 맡았습니다. 출연진은 로중 청년 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작품은 손오공이 영궁을 휘젓고 하늘나라와 맞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배우들은 무술 동작과 노래, 연기를 선보이며 경극 특유의 힘찬 장면을 이끌어갔습니다. 한편 도림에는 1960년 첫 공연 이후 60여 년간 이어져온 길극의 대표작입니다. 지금까지 28개 극종으로 개편되어 전국에서 4,000회 가까이 공연되었습니다. 이 극은 명나라 시기를 배경으로 원씨 집안의 세 자매가 지혜를 모아 권세를 부리는 총병과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로단, 화단, 문추, 로생 등 여러 배역이 등장하며 생동하고 뛰어난 연기를 통해 작품의 사상적 깊이와 무대적 볼거리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최근 길림성 방송국의 지원을 받아 길림 1,100억 영화 드라마 미디어 유한회사가 출품한 30부작 AI 미스터리 모험 드라마 장백산 비밀번호가 장춘에서 정식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는 작가 청두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장백산 지역의 문화와 민속 전설, 자연 경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의 지역적 지식 재산권을 주제로 한 이번 드라마는 원작의 탄탄한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장백산의 독특한 자연 경관, 역사와 민속 문화를 밀접하게 엮어 미스터리한 모험을 전개하며 숨겨진 전설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장백산의 생태적 아름다움과 인문학적 깊이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작품 제작에 있어 드라마는 전통적인 창작 방식에서 벗어나 전통 문화 플러스 전문 영상 창작 플러스 최첨단 AI 기술의 융합을 실현합니다. 길림예술대학 뉴미디어 학원 AI 기술팀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면 복원, 시각 특수효과, 화면 구성, 영상 제작 등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영상 표현 방식을 혁신하고 극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장백산의 신비로움과 천년 인삼 전설, 역사적인 민속 장면들을 생동하게 구현함으로써 극의 완성도와 지역 문화의 색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 제작자는 영상을 통해 장백산의 매력을 보여주고 길림의 민속 문화를 알림과 더불어 영상 플러스 과학기술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길림 지역의 문화가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작진은 모든 사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작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저녁 동북리그 정규 시즌 제6라운드 두 경기가 모두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4강 진출 향방이 마지막 라운드까지 미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8일에는 할빈팀과 통교팀이, 9일에는 후코트팀과 심양팀이 관건적인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경기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비기면서 순위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심양팀이 승점 12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대련팀과 장춘팀은 승점 10점으로 나란히 2, 3위에 올라있습니다. 그 뒤를 승점 8점의 연변팀이 바짝 추격하며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 네 팀만이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6전 전패의 개서팀은 이미 일찌감치 탈락했고 할빈팀도 통교팀과의 중요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치며 한 라운드 먼저 조기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통교팀은 할빈 원정에서 소중한 1점을 획득하며 4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후코트와 통교 모두 승점 7점을 기록 중이어서 4강을 확정지은 심양팀을 제외하면 나머지 6팀은 마지막 경기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중 승점 8점의 연변팀은 현재 4위에 처해 있어 가장 미묘한 입장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통로팀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반드시 승리해야만 자력으로 4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기거나 패배할 경우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2위인 대련팀이나 3위인 장춘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승점 차이가 크지 않아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4강 진출의 가능성이 얼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8월 15일 저녁 7시 40분 마지막 라운드 4경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경기는 단연 연변과 통로의 맞대결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다른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4강에 오를 수 있는 연변. 비록 현재 6위지만 승리할 경우 4강 진출이 가능한 통로. 연변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원정길이 예상됩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8월 15일 마지막 라운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변주 문화방송관광국에서 주최한 우리의 중국 꿈 문화가 천문만호로 들어가다 다채로운 연변 기기치방 연변미술작품순회전이 훈춘 발해고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순회전에서 연변미술관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좋은 풍수의 미니 항주 강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국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풍수 좋은 미니 항주로 불리우는 강촌은 오랜 세월 속에 형성돼 아름다운 산수와 웅장한 사당 건물, 소박한 가옥, 아늑한 돌길을 가진 마을이다. 천여 년 전에 형성된 강촌은 동쪽과 남쪽, 북쪽에 산이 둘러서서 마을 모양이 마치 팔걸이 의자처럼 생겼다. 맑은 냇물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면서 동네 입구에 담소를 만든다. 강촌은 아름다운 산수에 강촌 십경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많은 가옥과 오래된 골목, 패방이 어울려 고대 안위의 명소임을 보여주면서도 강촌만의 독특한 함의와 신비한 매력을 보여준다. 강촌은 동네를 조성할 때부터 문화적 요인을 아주 중시했다. 입구의 담소 취수호는 벼루이고 패방은 먹이며 문창탑은 부시고 대지는 선지이다. 강촌을 흐르는 룡계와 봉계가 만드는 취수호는 강촌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품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풍만하게 둥근 모양을 한 취수호가 만궁처럼 강촌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면서 부와 행복을 부른다고 인정한다. 강촌의 문화유적으로는 강촌 총사와 부공사, 효자사, 부자진 사방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세월의 풍상을 겪은 패방만도 18개나 된다. 두 개로 나뉜 부자진 사방은 부친과 아들이 함께 고관직에 머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패방이다. 부친의 패방인 부방에는 위엄을 나타내는 사자와 기람을 나타내는 기린, 번영을 보여주던 봉황이 새겨져 있다. 아들의 패방인 자방은 개천에서 용기 났음을 의미해 잉어를 조각했고 기람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한쪽에는 용을 조각했다. 그 밖에 새로 복원한 진사제 패방은 중국에서 유일한 한백옥 패방이다. 강촌에는 명인들의 생가도 적지 않다. 그중 5,600년 전 명나라 때 지은 복수당은 강촌에서 가장 오래된 명인의 생가이다. 정문 옆에는 그때의 신분을 보여주는 장대석이 있는데 독수당의 장대석은 당시 이품의 고관직만 사용

이용이 가능한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패방식으로 된 정문은 정교한 조각을 자랑하며 계단을 올라서야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 당시에는 계단이 많을수록 그 가문의 높은 지위를 보여주었다. 문턱을 넘어서면 가운데 중문을 두고 양쪽에 문이 하나씩 달려있는데 7품 이상의 관원이 방문해야 중문을 열고 대부분 양쪽의 문을 통해서 출입했다. 여성은 결혼과 상사 때만 중문을 경유할 수 있었다. 일명 육분사라고도 하는 보공사의 주인 강박은 제48대 강씨로 명나라 때 진사에 급제했다. 웅장한 모습과 정교한 조각을 가진 보공사는 강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건물이다. 보공사의 문루를 지나면 가족들이 모여 대사를 도난하는 넓은 정당에 이르게 된다. 그 뒤에는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는 침당이 위치해 있다. 36개의 나무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고 건물 가운데 낸 자그마한 뜰인 천정 둘레에는 22개의 대리석 기둥이 영원 불멸을 뜻한다. 지붕에는 호로병 모양의 탑관을 중심으로 출세를 뜻하는 자라와 사악함을 내쫓는다는 하늘께 천구가 생동한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사당의 벽에는 복과 장수, 부를 의미하는 세 선인이 그려진 벽화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강씨 가문의 소망을 보여준다. 수백여 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금방 그린 것처럼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이 벽화의 염료는 광물질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영원히 퇴색하지 않는다고 한다. 효자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효도를 기리기 위한 사당 건물이다. 강씨 명인의 생가를 고쳐 지은 이 사당은 효도와 우의를 의미해 일명 효당이라고도 한다. 효자당은 효도를 위한 사당답게 건물 주황에 명효 자강 문창공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으며 사당 여기저기에서 효도할 효자를 찾을 수 있다. 강씨 총사는 강씨 가문의 사당이면서 강촌의 사당이기도 하다. 뜰 4개 중에서 첫 번째 뜰은 1900년대 초반에 무너졌는데 오늘날도 사당 양쪽에 무너진 벽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총사의 정문에 들어서면 방화용으로 사용되는 못이 두 개 있고 두 못 사이에 아담한 다리를 통해 두 번째 문으로 향할 수 있다. 그 다리에 서서 정문을 돌아보면 벽돌 조각과 목각, 석각이 여전히 화려하기 그지없다. 사당 앞의 돌북은 여전히 위엄과 숙연함을 나타내고 방생지로 사용되는 두 우물의 수위는 항상 변함이 없다. 우물의 상단에는 종과 북이 있는 종거루가 위치했다. 지금도 강촌에서는 대사가 있으면 종거루에 종을 울려 마을 사람을 불러 모은다. 종거루의 아래층에는 강씨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길이 350m에 달하는 강촌의 청석길은 보공사에서 시작해 강씨 종사에까지 이른다. 거리 양쪽에는 앞쪽은 가게이고 뒤에는 작업실을 둔 구도의 건물이 즐비하다. 남북형의 이 길은 세 번이나 방향을 꺾고 그로 인해 길 양쪽의 상가가 자연스럽게 세 곳으로 나뉘어 서로 방해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로 연결되면서 바람과 화재, 초위를 막아주기도 한다.

0: 지금까지 좋은 풍수의 미니 항주 강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0: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광동성 매주시 매강구 동산대로 2번지 매강 강변 객가 공원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서 두 구역으로 나뉘는데 동구는 객가 박물관 구역으로 본관 객가 박물관과 분관 대학교 총장관, 장군관, 명린 청렴관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정원 관광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황준헌 기념관 구역으로 인경려, 영록제 그리고 은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은 중국 최초로 객가 민계의 문화적 기원과 발전을 전면적으로 전시하고 객가 역사 유물과 객가 민속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연구, 전시하는 국가 1급 종합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구역은 170무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 면적은 3.7만 평방미터입니다. 본관 객가 박물관, 분관 황준헌 기념관, 매주시 무형문화유산 전시관, 매주 화교관, 매주 대학 총장관, 매주 장군관, 매주 명린 청렴관리관, 객가 현판관, 객가 문박 잡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관 객가 박물관은 원대형 건물로 기본 전시, 객가와 매주 사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객가는 원류편, 인문편, 객헌편의 세 가지 장을 전시하여 객가 민계의 역사, 현황, 미래를 전면적으로 보여줍니다. 매주 사화는 선진 매주, 건치 변천, 토객 융합, 객도 형성, 붉은 땅 등 다섯 개 부분을 통해 매주의 인문 역사를 보여줍니다.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에는 국가 2급, 3급 문화유산 수십 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물관에 소장된 손중산의 해서체, 박의 서예 작품 한 점은 국가 2급 문화유산에 속하며 국가 3급 문화유산 두 점인 청광서, 청백류 손잡이 뚜껑 대야 두 점과 청목 활자 한 세트가 있습니다. 랜드마크 전시실에는 건륭 19년 객가 사당 들보가 있는데 이는 품자형으로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들보에는 금으로 조각된 무늬가 새겨져 있고 무게는 수천근에 달합니다. 북경 고궁 박물원 전문가의 감정에 따르면 그 구조는 청나라 황실 건축의 주량대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2022년 말 기준 박물관에는 소장품 수가 2만 8천여 점, 귀중한 문물이 229점 있으며 연간 관람객 총수는 8만 5천 명입니다. 2010년 4월 26일 오전 중국 객가 박물관은 공식적으로 광동성 당위원회 통일전선 사업부에 의해 제1진 광동 통일전선 기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제4진 국가 1급 박물관으로 평가받았고 2021년 6월 광동성 당위원회 선전부에 의해 광동성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명명되었으며 2021년 11월에는 국가 3A급 관광지로 평가받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중국 객가 박물관은 객가인들이 뿌리를 찾고 조상을 찾으며 문화 교류를 하는 중요한 플랫폼을 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전시와 다양한 전시 수단을 통해 관객들이 객가 문화의 깊이 있는 배경과 독특한 매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는 객가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며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향월 가수가 부릅니다. 산촌의 버스역.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0: 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주황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람을 구한 청년 팽청림이 또 한 번 타인을 구조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절강성 항주시의 배달원 팽창림을 기억하나요? 3년 전 강에 뛰어들어 자살 시도를 한 여성을 구하기 위해 그는 10여 미터 높이의 다리에서 뛰어내렸고 상대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사람을 구한 뒤 팽청림은 배달원으로 일하는 틈틈이 공익활동에 꾸준히 참가했습니다. 최근 항주의 한 배달원은 가정 내 갈등으로 정서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는데 팽청림과 여러 사람들이 손길을 내밀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일은 항주 시민 왕여사의 한 차례 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8월 7일 왕여사는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마침 손에 일이 잡혀 음료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배달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배달원에게 음료를 스마트 픽업 보관함에 넣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배달을 마친 뒤 배달원은 왕여사에게 보관함 입장 알림 메시지를 보내며 매일매일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여사도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려가서 가져올게요. 그저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어진 배달원의 말은 왕여사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번거롭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 놀라게 하지 말아요. 마지막 날이 뭔 말이에요. 넘어가지 못할 일은 없어요.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미예요. 상대의 기분이 극도로 가라앉은 것을 알아차린 왕여사는 급히 문자를 보내 인내심 있게 달래며 위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달원은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지 못한 왕여사는 곧바로 관할 만강 가두에 연락했고 가두 사무실 직원이 즉각 만강 파출소와 연계해 실종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 파출소는 신속히 수색을 진행하는 동시에 자원공익자 팽청림과 연계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팽청림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배달원의 경로를 통해 재빨리 수색을 벌였습니다. 팽청림은 여러 경로로 단서를 수집하고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와 연락해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인한 끝에 이 배달원이 소속된 사무소의 책임자와 간신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무소 운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이 젊은 배달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한 팽청림은 무사히 그 청년의 위챗을 추가하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배달원의 위치를 특정한 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그를 차분히 설득했습니다. 가정 내 갈등으로 괴로움을 겪던 이 청년은 자살을 결심하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인내심 있게 타일러 준 끝에 그는 차츰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잠시 감정을 가다듬었지만 팽청림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배달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정신 상태를 계속 살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이틀 뒤 이 청년이 다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생을 포기하기로 작심했고 그 후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점입니다. 청년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팽청림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오가며 각종 치료 절차를 처리하고 자발적으로 의료비를 먼저 부담했으며 젊은이가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병실에서 간호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팽청림은 솔직히 그때 그 청년은 병원에 혼자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돕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혼자 있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0: 뜻밖의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기간 팽성림은 줄곧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추후에 전문 심리 상담사와 연계하여 이 청년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그가 교복한 뒤에는 그를 데리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힘을 얻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세심하고 경계심이 높은 왕여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팽성림의 용기 있는 선행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각측이 손을 맞잡은 덕분에 곤경에 처했던 이 젊은이는 끝내 생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불빛은 절망의 끝자락까지도 밝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람을 구한 청년 팽청림이 또 한 번 타인을 구조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은 정성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정성공은 중국의 명총 교체 시기 대만을 수복한 명장으로서 이름은 삼이고 자는 대목이다. 부친 정지룡이 일본에서 장사하다가 일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것이 정성공이다. 정성공은 6살에 중국으로 돌아왔다. 명나라가 멸망하자 정성공은 용무지를 보좌했고 후에 용무지한테서 국성을 하사받아 주성공으로 이름을 고쳤다. 1650년 정성공은 금문 하문을 근거지로 남으로 진격해오는 청나라에 맞서 싸웠다. 그는 1659년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청나라 군사들에게 점령당한 남경을 공격했으나 끝내는 실패했다. 그 후 정성공은 대만을 공격해 근거지로 삼고 대륙에 진격하려는 계획을 작성했다. 당시 대만은 화란 침략군이 차지하고 있었다. 화란 침략군은 명왕조 말년에 명왕조가 부패 무능한 기회에 대만의 해안을 강점하고 성세를 쌓고 대만 인민을 수탈했다. 일찍부터 대만을 수복할 뜻을 품고 있던 정성공은 장병들에게 령을 내려 선박을 수리 제조하고 식량과 사료를 축적하는 등 준비를 다 그쳤다. 1661년 3월 정성공은 아들 정경들로 일부 군사를 거느리고 하문을 지키게 한 후 직접 2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몇백 척의 전선을 휘몰아 금문을 떠나 대만을 향했다. 화란 침략군은 정성공이 대군을 끌고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 항구에 파손된 배를 침몰시켜 정성공 함대의 상륙을 막으려 했다. 이 밖에도 화란 침략군은 가장 큰 함선인 해쿠토호를 대만 해상에 파견했다. 정성공은 60여 척의 함선으로 해쿠토호를 포위하고 일제히 포격을 들이댔다. 나중에 해쿠토호는 침몰되고 나머지 함선은 뱃머리를 돌려 도망쳤다. 해상에서 참패를 당한 화란인들은 성체 안에 들어박혀 조항을 시도했다. 정성공은 화란 침략군을 장기적으로 포위하는 전술을 써서 그들한테서 항복을 받으려고 했다. 정성공 군사들은 8개월 동안 화란 침략군의 수원과 보급료를 차단하다가 해상과 육지에서 화란 침략군에게 맹공격을 들이댔다. 정성공 군사들의 맹공격에 견디지 못한 화란 침략군은 하는 수 없이 항복하고 말았다. 1962년 초 화란 침략군 두목은 정성공 대본영에 찾아와서 항복서에 서명한 후 대만을 떠났다. 이로써 화란 침략군이 대만을 38년이나 강점했던 치욕의 역사가 막을 내렸다. 정성공은 대만을 수복한 후 화란 침략군이 실시해온 식민체제를 폐지하고 행정기구를 내왔으며 대외무역과 민간무역을 발전시켜 대만의 사회경제발전을 추진했다. 정성공은 화란 침략군한테서 중국의 성스러운 영토인 대만을 수복해 중국 역사에서 걸출한 민족영웅으로 되었다.
0: 지금까지 정성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4: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5: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4: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6: 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7: 第5讲 大一统与中华民族初步形成 秦汉时期秦国书同文车同轨亮同衡行同轮开启了中国统一的多民族国家发展的历程习近平前221年 秦王嬴政统一六国，一改西周的分封制，建立了中国历史上第一个中央集权大一统王朝秦朝，但仅立二世便亡。前202年，刘邦建立汉朝，史称西汉。八年，外戚王莽篡汉立新。25年，刘秀称帝，国号仍为汉，史称东汉。 东汉政权在黄巾大起义后走向瓦解， 220年被权臣曹丕篡夺。 秦汉两朝是疆域空前广大的大一统王朝，秦朝疆域东北达今朝鲜半岛西北部，北抵蒙古高原南缘，西至今甘肃东部及四川云南等地，南部沿及大陆最南端。 汉朝鼎盛时期，其疆域东北拓展到朝鲜半岛中部，西北延伸到河西走廊和西域，西南发展到哀牢山脉，向南直抵中南半岛东部沿海。秦汉时期，除中原王朝外，还有多个边疆政权并立，诸多族群迁徙交融， 继续开拓中华民族生存发展的广阔空间。 前209年，匈奴漠毒单于统一北方草原各部落，形成以蒙古高原为中心的强大游牧政权。匈奴以东，东胡支系的鲜卑、乌桓等以大兴安岭为中心繁衍生息。黑龙江、松花江流域生活着肃慎、夫余等族群。青藏高原及甘肃、四川等地活动着唐毛、发羌、丁零羌等。澜沧江流域及缅甸东北部是哀牢人的活动区域。海南岛、台湾岛在汉代分别被称为珠崖、夷州。秦汉建立并巩固了中央集权制度体系，设置由中央政府直接管理的郡县，将七国故地整合成统一国家，并依托郡县制设置道、属国、都护府等，以治理周边不同生产生活方式的族群。匈奴、西域诸族、乌桓、鲜卑、羌、百越、西南夷的大部或部分进入大一统体系。秦朝建立书同文、车同轨、量同衡、刑同伦的国家治理体系，汉朝确立了以儒家思想为主导的国家文化形态。秦汉统一货币、法律，打通关隘，修建道路，活跃官市，将彼此分割的几大经济区域整合为一个大经济共同体，整顿地方风俗，推动中原各地区之间、中原与边疆之间人口的大规模流动。这些措施都对后世大一统王朝产生了深远影响。在大一统制度的保障下，曾经地域特色鲜明的东周列国文化交融汇聚，形成一体。各边疆地区大量吸收中原文化，同时中原文化的内容也得到了丰富。秦汉集各区域各族群的文化悠长为一体，各地文化共塑中原文化，中原文化反哺各地文化的秦汉模式，奠定了历代多民族大一统王朝的文化发展路径。作为周秦之变的历史性飞跃，秦汉王朝统一性的广度和深度是夏商周三代所不能比拟的。中央集权的大一统制度带来的政治共同性、经济共同性、社会共同性、文化共同性显著增长。正是在秦汉时期，中华大地上不同区域、不同族源、不同风俗文化的多个古代人群融为一体，自在的中华民族开始形成。第四节，深化文化交融格局。秦汉时期，伴随着书同文政策的推行，百家思想汇流于儒，华夏文化认同得以奠基，中原文化向周边地区广泛传播，对各地文化交融发展起到了主导作用。周边族群的文化、艺术、习俗、生活方式也传入中原，塑造了秦汉文化的多样性和丰富性。在这一复杂的历史进程中，大一统王朝不是简单的以一化多，而是集区域和族群的多元特征于一体，再以一体去融汇多元，进一步拓展了多元一体的中华文化发展格局。四、中原与边疆互动。秦汉时期得益于政治大一统带来的便利，农耕文明与游牧文明持续互动，中原与边疆的文化艺术交流达到了新的高度，中原地区的思想文化艺术不断向边疆族群传播，同时边疆乃至更远的异域文化也为中原文化注入了新鲜元素，各区域文化都跨出了自己的地理局限，彼此借鉴互融，共同塑造了博大精深的中华文化。作为中原王朝的正统思想，儒家思想由中原向边疆传播， 对边疆族群产生了潜移默化的影响。今内蒙古和林格尔县发现的汉墓壁画中会有圣贤、豪杰、孝子、贤妻、良母的故事图，其中金密堤拜母像壁画描述匈奴修除王太子金密堤向母像跪拜的场面，很有典型意义。壁画上的金密堤还穿着汉服。匈奴习俗本是跪状见老，金密堤是匈奴人，却受到汉人孝悌文化观念的影响，他的子孙也均以忠孝显明。在西域，新疆民丰县尼雅遗址出土的“五星出东方立中国”织锦护臂，采用白、青、绿、赤、黄五色经丝，代表了汉代织锦技术的最高水平，反映了汉人的阴阳五行思想在西域的流传。五星出东方立中国织锦护臂上有在新疆地区发现的最早的中国二字，距今2000多年。中国最初是一个地域概念，泛指黄河流域的中原地区。最早明确记载中国二字的是西周初期的青铜器何尊铭文，铭文中有宅兹中国字样，指以洛阳盆地为中心的中原地区。专家考证认为，五星出东方立中国织锦护臂是由蜀锦匠人专门为汉朝皇家制造的，最终却出现在新疆地区的汉代墓葬中，表明边疆和汉王朝之间往来密切。该遗址还发现了巴梅、精绝、且末等地贵族用汉隶书写的互致问候的书简，其中一枚正面写奉锦以郎干衣致问，背面写春君幸无相望，反映当时汉字是西域与中原人士之间交流的主要媒介。在蒙古高原匈奴单于亭龙城遗址中出土了天子单于汉字瓦当，这充分说明了汉代时匈奴使用天子等中华文化的观念建构其政治核心概念。楼兰古城平台墓地出土的莲湖氏地纹常以子孙铜镜、家常富贵铜镜、星云纹铜镜以及尼雅遗址出土的军仪高官铜镜、龙虎纹铜镜等，其样式与西汉中晚期和东汉时期中原地区常见的样式一致。如在西南夷地区云贵高原出土的汉代铜钟，是在中原乐钟文化的影响下产生的，属中国古代乐钟体系的地方类型，但很多方面又打上了本地文化的烙印。在青海羌人区上孙家寨发掘的西汉至东汉中期墓葬群保留了羌人特有的埋葬习俗，但墓葬形制和陪葬陶器种类基本与中原地区一致。匈奴分裂后，南匈奴一改前期单人葬式，墓葬加入了许多汉人丧葬文化因素，出现家族式多人合葬墓，随葬器物中有大量的汉式陶器。中原的音乐对边地产生了重要影响，如在西域，细菌公主在乌孙经常抚琴长歌，创作了脍炙人口的《黄鹄歌》。汉宣帝时，解忧公主之女帝史与丈夫秋瓷王绛宾一起去长安学古琴，受赐歌吹数十人。归国后，壮钟鼓如汉家矣，这是西域主动学习和传播中原音乐的明确历史记录。秋瓷石窟早期壁画中出现了排箫、阮弦等中原乐器，当与此段历史有关。元帝靖宁元年前33春，呼韩邪单于朝汉，汉赠其衣、锦、帛、絮以及鱼、色、卧、箜篌等乐器。在西南地区， 迁往巴蜀的豪族带去的中原礼乐，使得巴蜀之地箫鼓歌吹，鸡钟四弦。与此同时，边疆地区的文化与艺术对中原也产生了重大影响。西汉中期，佛教传入西域，此后逐渐流行于民间。永平七年64，汉明帝遣使赴西域访求佛法。使者在大月之国迎请天竺高僧摄摩腾和竺法兰以及佛像经卷至洛阳。两位高僧居于白马寺，组织翻译了42章经等。桓灵二帝时，西域僧居士接踵来到中原，翻译大量佛经，佛教开始在中国广泛传播，深刻影响了中华文明在后世的发展。两汉时期，西域、西戎、西南夷等周边地区的音乐、舞蹈等艺术作品大量传入中原，受到各阶层欢迎。自汉代张骞出使西域后，来自西域的胡乐就源源不断地进入中原，琵琶、竖箜篌、胡笳、羌笛等乐器传入中原，如今都是中国常见的乐器，成为中华民乐的重要组成部分。秦汉时期的音乐考古发现了来自古代两河流域和波斯的丝弦乐器图像，出土了箜篌的实物。急救篇注：箜篌马上所弹也，可理解为其最初缘起和普遍使用与草原民族文化有密切的关系。秦汉时期，于田乐、秋瓷乐、印度和西域的佛教音乐等都加入西乐东渐的行列。武帝时受胡乐、摩诃兜乐启发，李延年造新声28节，成为朝廷的武乐。当时每每举行盛大演出，就会有西戎乐曲笛笛，以及西南夷传入的巴渝舞等。秋瓷乐舞是发源于中国古代西域的一种舞曲，音乐家苏之婆推动了秋瓷调式在中原的发展。秋瓷五旦七调乐律冲击了宫廷僵化的乐制，为中国传统音乐注入了新的活力。秋瓷乐中的班社调在中原长期流行，在民间很有影响。班固《东都赋》叙述明帝款待四夷使者，除表演汉朝乐舞外，还有晋迈兜离的四夷乐舞加入。东汉灵帝时期，诸多以胡为名的文化因素已经在社会中广泛流行。灵帝号胡服、胡帐、胡床、胡座、胡饭、胡箜篌、胡笛、胡舞，京都贵戚皆敬为之，可见当年胡汉交融载歌载舞的盛况。总之，在秦汉时期，各区域性文化都大大超出了自己的原生地域，传播至更为遥远的地方。游牧文化就从北方扩展到中原甚至更南的区域，如曾在北方代地长期生活的薄太后，其陵墓外藏坑就出土大量金银饰品，上有马、熊等动物形象，还有颇具草原风情的纹饰。
4: 江西南昌海昏侯汉墓所出双狼猎猪纹石嵌饰为本地制作，
7: 纹饰亦借鉴了北方草原地区的动物厮杀纹。南越国遗址所出随葬品，就体现出多种区域性文化元素的杂糅。在越文化的基础上，不仅吸收中原政治文化，还包括了楚文化甚至草原文化。如该地出土的36件青铜鼎，就可分为汉式鼎、楚式鼎、越式鼎3种类型，各具特色，共同构成南越王政治地位的象征。还有惟妙惟肖的虎式羊牌式，也采用了战国以来北方草原地区民众喜爱的艺术主题，同样受到南越地区统治者的欢迎。 端午节祭祀屈原的活动起初仅在楚地一隅发生，后传至王朝各地，端午吃粽子纪念屈原的习俗相沿至今，成为海内外中华民族共同的文化符号。小结：秦汉建立中央集权制的大一统王朝，有力地推动多元融为一体、一体统摄多元格局的形成。秦朝通过推行书同文、车同轨、量同衡、行同轮的治理体系，构筑了各民族交往、交流、交融的历史主基调。汉朝汲取七国所长，将秦国的法家制度、鲁国的儒家思想、齐国的黄老之术与管子的经济思想、楚国的文化艺术、韩魏的纵横行明、燕赵的军事制度等融为一体，最终形成稳定的大一统制度体系，奠定了两千余年统一王朝的基本法度，并塑造了中华民族独特的社会和文化结构。大一统的实践不仅仅是统治者自上而下的政治意志和个人决策，更是千千万万基层官吏和普通百姓的共同要求，体现了不同生产生活方式的人群对建设大规模政治共同体的一致渴望。特别是两汉的长期强盛，不仅达到了大一统政治传统的第一个高峰，也达到了中华民族交往、交流、交融的第一个高峰。正如东汉唯物思想家王充所言：“古之戎狄，今为中国；古之裸人，今披朝服；古之鹿首，今冠章服；古之显夫，今履商议。以磐石为沃田，以捷报为良民，以坎坷为平均，化步兵为齐民，非太平而和。”秦汉大一统政权在东汉后期开始衰落，由于宦官外戚专政、地主豪强发展、农民起义不断、军阀武装割据，周边部族豪强纷纷进入中原，中国历史上迎来了族群空前大迁徙、大交融的魏晋南北朝时期。但秦汉制度与文化四百余年的浸润与辐射，创造了任何政治军事分裂都无法动摇的中华认同，开启了迁徙族群中华化进程。
8: 用声音记录中国，声音里的中国。
9: 听见经典，
10: 大自然的美是超越了时间、空间和角度的。三峡秋天的美景更是美不胜收。三峡是长江上最神奇、最壮观的一条峡谷，这里群山耸立，雄奇壮丽，好像一幅连绵不断的画卷，令人向往。下面要和您分享的是作家方季的散文作品《三峡之秋》中的节选内容，朗读姚珂。
11: 三峡已经是秋天了，三峡的秋天从大江两岸的橘柚树开始，这些树生长在陡峭的山岩上，叶子也同那青色的岩石一般坚硬挺直，越到秋天它们越显出绿的发黑的颜色，而那些累累的果实正在由青变黄，渐渐从叶子中间显露出来。就在这时候，它们开始散发出一种清香，使三峡充满了成熟的秋天的气息。每当早晨，透明的露水闪耀着， 夏风有些凉意。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관리 혁신을 깊이 추진하고 활력과 효율로 충만된 신형의 기층사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 중공장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 종료비 조용기 통지 서고 보고를 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도시 사무관리의 많은 업무는 기층 당조직이라는 전투적 보루와 지역사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실현되어야 된다면서 도시와 지역사회 직책과 사안을 분명히 하고 자원의 하향 배치를 계속 추진하며 봉사시설을 개선하고 격자화 관리와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밀사무관리와 정밀봉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올해 각 지역은 지역사회 당원과 간부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하고 기층 당조직이 령다는 기층 군중자치기제를 완비화하여 지역사회 업무를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장산화원 지역사회에서는 종로가 가까워질 무렵 지역사회 일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관할구내의 거동이 불편한 몇몇 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2020년 7월 습금형 종속위는 장산화원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당조직이 기층의 최전선까지 모두 나가도록 추진하며 기층 당조직의 업무체계를 건전하게 갖춰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사무관리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사무관리 체계를 구축함에서 기반은 우리의 기층입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립니다. 이 기반을 어떻게 다시 넣느냐가 곧 지역사회의 관리와 사무관리이며 지역사회 건설은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합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장산화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당위원회, 격자 당지부, 아파트 동별, 당소조, 당원 가구 업무 체계를 통해 량방향 인도, 량방향 봉사 업무 방식을 기반으로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당위원회 제1서기 5화금은 단순히 음식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배달, 리발 봉사 등 10가지 배달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층의 공산 당원으로서 저는 초심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잘 지키며 당의 따뜻함을 주민 여러분 곁으로 끊임없이 전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관리 핵심은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무관리 수준을 높이는 핵심은 당의 정치적 우세, 조직적 우세, 군중사업의 우세를 사무관리의 효율성으로 조언한 하는 데 있습니다. 복건성 복주시 고로구 소부가도 민도 지역사회는 시 직속과 구 직속의 기관, 기업 26개와 자발적으로 공동 건설 협약을 체결하여 당연의 주도, 다방면 참여,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민도지역사회 당연의 서기 오용화는 주민이 주문하고 지역사회가 배치하며 단위에서 주문을 접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주민의 수요를 해결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동건립 단위들은 함께 비용을 부담해 덕구로 인해 집 전체 배선과 조명기구 교체를 도왔으며 또한 로후 주거단지 홍보판을 교체해 민생현안을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곳에서 해결해왔습니다. 지역사회는 기층자치의 기본 단위이고 국가사무관리체계의 기층 기반입니다. 지역사회를 통해 노인과 어린이 등 민생현안과 공공업무를 잘 처리하고 군중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련영성 금주시는 아래층에 약속 있는 의사결정 거점의 우세를 살려 현장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으며 졸강성 주제시는 신시대의 풍교 경험을 잘 발전시키는 데 힘쓰면서 말과 합작사 서기 분쟁 해결단을 혁신적으로 구축하여 말과 합작사의 합법성 심사 기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제시 환동가구 화재지역사회 당총지부의 탁가부석이는 합법성 심사 대오가 구성된 이후 우리를 도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피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법치는 공담이 아님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작지만 수많은 가정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15차군의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올해 각 지역은 당 건설의 선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 당조직의 지도 아래 조민위원회, 입조민위원회, 부동산 봉사기업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새로운 모델을 적극 모색하며 완전한 지역사회와 조민 편의 생활권을 조성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오리온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도시관리감독국 한성부국장은 우리는 요연한 방식을 통해 도시관리 역량이 지역사회로 더 깊이 내려가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이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탐색과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방을 지도하여 이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를 한층 더 잘 만족시켜주고 도시관리와 기층사무관리의 량방향, 용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알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걸출한 무산계급 혁명가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중국 공산당 제14기, 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전 총리인 주용기 동지가 병치료에 효력을 보지 못하고 2026년 8월 12일 11시 6분 북경에서 향년 98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주용기 동지는 1928년 10월생으로 호남성 장사 출신입니다. 1948년 12월 혁명사업에 참가하였고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조국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배우며 발전을 추구하고 조국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굳게 품었습니다. 1947년부터 1951년까지 청화대학 전기공학과에서 전기제조를 전공하고 신민주주의 청년 동맹에 참가했습니다.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동북공업부 계획처 생산계획실 부주임을 맡았습니다. 1952년부터 1958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연료동력국 종합국 국장, 국가계획위원회 주임판공실 부처장, 국가계획위원회 기계국 종합처 부처장을 역임했습니다. 1958년부터 1969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간부업여학교 교원, 국민경제종합국 공정사를 역임했습니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57 간부학교로 하방되어 노동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석유공업부 관도국 전력통신공정회사 판공실 부주임, 부주임 공정사를 역임하고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주임을 지냈습니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국가경제위원회 연료동력국 처장, 종합국 부국장, 기술개조국 국장을 역임하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 당조성원,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 당조부서기를 역임했습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상해시 당위원회 부서기, 시장, 시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상해시가 공업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발전 우세를 재편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지향형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갈 것을 제기하고 포동 개발과 개방이 실질적인 가동 단계에 들어서도록 추진함으로써 상해시의 더욱 큰 개혁 개방과 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91년 주용기 동지는 국무원 부총리 겸 국무원 생산 판공실 주임, 당조 서기를 맡고 국무원 경제무역 판공실 주임, 당조 서기를 겸임했으며 기존 에너지, 철도 교통, 야금 화공, 경공업과 방직 등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1992년 10월 주용기 동지는 중국 공산당 14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어 국무원 상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1993년 6월 중국인민은행 행장을 겸임했습니다. 그는 등소평 동지의 남방 담화 정신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관철하면서 14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 실시함으로써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힘써 추진했습니다. 삼각체 정돈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근본 원인을 바로잡고 기업의 경영 활력을 증강했습니다. 거시 경제 조절을 강화하고 개선할 때 관한 구상과 조치를 연구하고 제정함으로써 인식을 한층 더 통일해 경제의 과열을 역전시키고 통화 팽창을 억제하며 연착륙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성과 있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정 수세 질서를 힘써 정돈하고 재정 경제 규율을 엄숙히 하였으며 세금 징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과 수세 개혁을 가속화하였으며 금융 조절 체계를 완비화했습니다. 식량 가격과 구매 판매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량 구매 판매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대규모 곡물 재배 농가의 도급제를 시행하고 적정 규모의 경영을 발전시켰습니다. 1997년 9월 주용기 동지는 중국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재차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98년 3월 9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그는 국무원 총리로 임명되고 이후 국무원 당조서기를 맡았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과 국내의 특대 홍수 피해에 직면해 그는 당주왕의 포치에 따라 적절히 긴축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내수 확대에 힘쓰며 중점 분야의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산업 구조, 지역 구조, 도시농촌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첨단 기술 산업, 특히 정보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현대 봉사업의 가속적인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삼농 문제의 해결을 돌출한 위치에 두고 현지 실정에 맞게 농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가난 구제와 개발을 강화하고 도시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취하고 인민폐가 평가 절하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시장 다원화 전략과 품질로 승부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외 두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함으로써 향한 국제금융중심의 번영과 안정을 단호히 수호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와 건설의 강도를 높이고 토지, 광산 등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며 역량을 집중해 중점 유역과 지역의 오염에 대해 정돈하고 관리했습니다. 국유기업의 정리실업 직원들의 기본생활보장제도, 실업보험, 도시거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임금체불 문제와 정리실업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 기능의 전환을 지속하고 정부기관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정부 자체의 건설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무원 총리에 취임한 뒤에도 조용기 동지는 중앙전문위원회 주임,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주임, 국가과학기술교육령도소조 조장, 국무원 삼협공정건설위원회 주임, 국가국방동원위원회 주임, 국무원 서부지역개발지도소조 조장 등을 차례로 겸임하였으며 경제체제개혁, 과학기술, 교육, 서부대개발, 국방공업 등 분야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용기 동지가 국무원 부총리, 국무원 총리로 재임하던 기간, 우리나라가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강택민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 아래 주용기 총리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주관하였으며 공평한 조세 부담과 간소화된 조세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한 세제 개혁을 전면 시행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 권한 토대를 기반으로 세원 분할 재정 체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촌 세무비용 개혁 시범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금융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앙은행의 기능을 더욱 규범화하고 상업은행, 외환제도, 증권선물시장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통일 개방되고 질서 있는 경쟁과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 체계의 구축을 촉진했습니다. 그는 국유기업 개혁을 경제체제 개혁의 중심 고리로 삼아 재산권이 명확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며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관리가 과학적이라는 요구에 따라 현대기업 제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국유경제의 배치를 조정하고 국유기업을 개편하였으며 반드시 실업인원의 재취업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고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택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주택분배의 화폐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경제실용형 주택을 주체로 하는 다층적 도시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했습니다. 그는 식량유통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보호가격으로 농민의 잉여곡물을 전량수매하고 국유식량구매판매기업이 순가판매를 실시하며 식량매입자금을 봉쇄 운영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주판매구의 식량매입시장과 가격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체제, 의약보건체제, 투자용자체제 등 일련의 중대한 개혁을 주관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어려운 협상을 주도 완료하였으며 대외 개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주용기 동지는 인민에 대한 깊은 정감을 지니고 정부 공무원은 자신이 인민의 공복임을 명심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남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꺼리지 말고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무거운 짐을 자진해서 짊어지고 난제를 해결하며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3월 주용기 동지는 더는 국무원 총리 직무를 담임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직에서 퇴임한 후 그는 호금도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조항을 단호히 옹호하고 지지하였으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을 단호히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줄곧 관심하고 당풍 청렴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확고하게 지지했습니다. 주용기 동지의 일생은 혁명의 일생, 투쟁의 일생, 영광의 일생이었으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산주의 사업에 헌신한 일생이었습니다. 그의 서거는 당과 국가의 중대한 손실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그의 혁명 정신과 숭고한 품덕, 우수한 작품을 따라 배우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한편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 수행하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해야 합니다. 주용기 동지는 영생 불멸할 것입니다.
0: 중국인민은행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중국인민은행이 계속해 적절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체계의 유동성은 충분하고 금융 총량은 합리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자금의 투입 방향도 계속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설혜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농업 경제 손실이 확대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프랑스는 여러 차례의 폭염을 련이어 겪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에 강수량까지 적어 농업 생산이 직면한 수자원 부담이 커졌습니다. 작물 감산, 관계 제한, 사료 부족, 생산 원가 상승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이 얽히면서 농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확장 기업발전연구센터의 잠정 추산에 따르면 올해의 고온 가뭄과 그에 따른 연쇄적 영향으로 프랑스의 농업 총 생산액이 10%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프랑스의 국내 총 생산이 이로 인해 30억 유로에서 60억 유로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온과 가뭄으로 프랑스의 지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자원 공급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 부족은 프랑스 농업 생산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질광산조사국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효 강우량 부족과 고온 그리고 각종 용수 수요와 취수량의 증가로 인해 7월 말 기준 프랑스 지하수 관측 지점의 63%에서 수위가 월간 정상 수준보다 낮았으며 8월에도 대부분의 지하수층이 계속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7월 말 전국에서 약 25만 명이 식수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만 명은 물탱크 운송차와 생수에 의존해 물을 사용하거나 더 오랜 기간 단수를 겪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 관계와 가축의 식용수에도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의 농업 생산은 이미 뚜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현지 농업상공회의소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서남부 아두르 류역이 물 사용량 감소로 인해 연간 매출 손실이 최대 1억 3,500만 유로에 이를 수 있고 약 1,600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목초의 생장이 뚜렷하게 저해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농업부 통계 부문의 자료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으로 전국의 영구 목초 누적 생장량은 기준 시기에 동기 대비 평균 수준보다 26% 낮았습니다. 지속적인 가뭄에 연이은 폭염까지 겹치면서 일부 목초지에서는 식생고사가 발생했고 축산업은 사료 공급 부족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랑스 농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와인 산업 역시 고온과 가뭄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올해 포도알이 다소 작아 일부 산지의 단위당 생산량이 하행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프랑스 와인 업계가 이미 소비 수요 부진, 일부 산지의 포도나무 전정 추진에 따른 감산 등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의 변동은 업계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의 직면에 프랑스 정부는 최근 농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농업보험기관이 보험금 지급 절차를 서두르도록 추진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농가에 일부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자의 현금 흐름 압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 농업 농식품 식량주권부의 앙리 제나발 장관은 최근 전국 가뭄 대처 소조를 출범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는 종합지원 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농업 경영자의 현금 흐름 개선, 사회 보험료 일부 분담,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조치를 통해 피해가 심각한 농업 경영 주체들이 생산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극단적인 고온 가뭄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 생산을 보장한 것과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재배 구조를 조정하고 관계 방식을 개선하며 농업 위험 보장 기제를 보완할지가 프랑스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농업 경제 손실이 확대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주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좋은 생태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역사 최고치에 달한 일본의 방위 예산 신청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우리는 중국 참대곰 보호 연구센터의 수석 전문가 장화민 선생님과 북경 림업대학 사상정치과 교사 양철 선생님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두 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0: 잠대곰 아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세요.
0: 네, 잠대곰 아빠는 장화민 교수의 애칭입니다. 그리고 잠대곰 아빠라는 애칭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도 잠대곰 마귀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잠대곰 인형을 가져오셨습니다. 보여주시죠. 저희가 평소에 자주 보던 참대곰 인형, 예를 들면 빙둥둥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3: 네.
0: 이것은 아기 참대곰이죠?
1: 네, 이것은 참대곰이 태어난 후 7일에서 13일 사이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피부가 먼저 검게 변하고 앞으로 자라는 털도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빛 부위에서 앞으로 나오는 털은 흰색으로 자랍니다. 아기 때부터 이미 참대곰의 모습을 갖추었죠.
0: 맞아요.
1: 하지만 이 인형의 크기는 진짜 참대곰의 3배입니다.
0: 네, 잠깐 만져봐도 될까요? 참 귀엽네요. 전에 매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 순위를 선정한 적이 있는데 참대곰 사육사가 상위에 올랐습니다. 양철 선생님은 어떻게 참대곰 사육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죠?
3: 네, 이것도 너무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신수평 기지라는 곳인데 그때 몇몇 관광객들이 참대곰이 나무를 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사육사는 매우 친절하지만 원칙 있게 참대곰도 자유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참대곰이 원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에서 저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0: 좋습니다. 생명의 평등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고물 보호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출발해 그들을 애완동물처럼 여기고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물 습성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 비록 위장복을 입어 스스로도 행동이 많이 불편했고 심지어 여름이라 무덥기도 했지만 직원들은 매일 원망 없이 꾸준히 일했습니다. 사육사들도 매일 이런 마음가짐으로 묵묵히 일합니다.
1: 우리의 참되곤 보호 연구가 이렇게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호 난도가 낮아졌나요?
2: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되곤 인공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600여 마리에 이르렀고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건장하고 유전자가 좋은 참되곤을 선별해 훈련을 거친 후 진정 그들을 야외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전력을 다해 참되곤을 훈련시켜 야외로 돌려보냄으로써 소형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참되곤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며 국가 공원을 잘 건설하여 우리 후손들이 야생 상태의 참되곤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참되곤은 모두가 매우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오늘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신 분들도 장 선생님께 질문하고 양 선생님과도 교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께 교류 시간을 드립니다.
3: 좋습니다.
1: 자, 질문 있으실 분? 네, 이분요.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참되곤의 지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를 보니 대략 4살 어린이의 지력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참되곰은 매우 똑똑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참되곰의 지력은 정말로 4살 어린이와 비슷한 지력 지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참되곰은 기억력이 매우 좋습니다. 어느 곳에 참되곰들이 좋아하는 음식, 예를 들면 사과, 감자, 잡곡떡 등을 숨겨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참되곰들은 기억하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또한 참되곰들은 우리 사육사의 언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든 사천 방언이나 표준어로 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참되곰들과 장기간 언어적 관계를 맺으면 참되곰은 내 사육사가 왔고 내 친구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매우 똑똑합니다.
1: 자, 좋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이분요.
2: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참되곰을 좋아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자면 참되곰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요? 가장 뚱뚱한 참되곰은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가요? 언제쯤 참되곰 한 마리를 기르고 싶은 소원을 이룰 수 있나요?
1: 참되곰 한 마리를 기르는 것은 빙둔둔 하나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2: 가장 뚱뚱하고 무거운 참되곰은 거의 300근에 달합니다. 우리는 참되곰이 너무 살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되곰이 가장 건강하려면 수컷은 약 120kg 정도, 암컷은 약 110kg 정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수치를 넘으면 우리는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향후 우리가 한 마리씩 기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라고 묻고 있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되곰을 우리의 사랑하는 보배로 대해야 합니다. 참되곰은 야생동물입니다. 참되곰의 진정한 집은 야외, 즉 섬서성, 감숙성, 사천성, 새성의 6대 산 속에 있습니다.
1: 때문에 우리는 참되곰을 기르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되곰 보호 연구는 참되곰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반드시 과학적 규칙과 자연 법칙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을 내면 참되곰 인형 한 마리를 가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3: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문제 없습니다.
4: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족 언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생태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75년 전 라싸는 황사가 하늘을 덮고 인적 환경이 취약해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고작 35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싸의 생태 환경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남북산 록화 공정은 푸른 빛을 더하고 도시 숙의 정비는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혈맥을 이어가며

대기 오염 방지 조치들은 푸른 하늘의 바탕색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로 습지는 경작지 환원, 준설, 보충수 공급, 핵심 구역 주민 이주 등을 거쳐 고원 생물 다양성의 유전자 창고로 거듭났습니다. 2025년 라사시의 대기질은 전국 168개 중점 도시 중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했고 주요 강과 호수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량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친환경 광산수도 전 자치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광구 8일 지역사회 주민 조만은 예전에는 여름에도 창문을 열 엄두를 못 냈지만 지금은 창문을 열면 푸른 숲이 보여 마음이 편하다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량호한 생태 환경은 주민의 주머니도 두둑하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로동절 연휴 기간 성광구 다저가도의 30여 개의 서장식 정원 휴양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티에라 치아무 휴양지의 일일 방문객 수는 500명에 달했고 일일 매출액은 4만 원에서 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륜주부현의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관광 종합 수입은 19.8% 늘어나 련유 경제가 가속도를 냈습니다. 아울러 라사시는 자치구의 실질적인 민생 과제를 이행해 생태보호지구 보조금 기준을 1인당 연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생 복지 역시 체감할 수 있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이후 라사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연속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 의사가 있는 빈곤 해탈 가구 졸업생은 100% 취업했습니다. 자치구의 취업률은 현재 매년 1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평균 기대 수명이 72.5세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도시 향촌 주민의 건강검진 기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포충병과 카신페크병에 대한 무료 검진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신페크병은 9년 연속 신규 병례가 없었습니다. 75년 세월이 노래처럼 흘렀고 고원의 신도시 라싸의 모든 변화에는 분투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새로운 출발점에선 라싸시는 책임을 다하면서 더욱 더 높은 자세와 굳건한 걸음으로 서력 고원에서 찬란한 새로운 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곳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요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최고치에 달한 일본의 방위 예산 신청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7회 개년도 예산 편성 작업과 관련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약 8조 9천억 엔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청액은 역사 최고치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만 최종 방위 예산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위 예산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방위성이 대량의 자금을 공격용 무기 도입과 새로운 작전 방식 구축에 투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의 제군사화 궤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군비 확장 행동에 재정 불균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일본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최근 관계자 여러 명의 말을 인용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신청할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규모가 약 8조 9천억 엔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신청 항목이 포함돼 있어 연말에 정부가 최종 확정하는 방위 예산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한 명은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최종 규모가 10조 엔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현행 안보센 문서를 통과시키면서 2023부터 2027회 개년도에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 엔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2023회 개년도 이후 일본 방위 예산은 6조 엔, 7조 엔, 8조 엔, 9조 엔 선을 잇따라 돌파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7회 개년도 최종 예산이 10조 엔에 달하면 방위 예산 급증세는 한층 더 이어지게 됩니다. 안보센 문서는 또 2027회 개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도 담고 있습니다. 다카이지 사나의 수상이 집권한 뒤 일본은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2% 목표를 2025회 개년도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행 안보센 문서 계획 기간의 마지막 회계연도도 아닌 시점에서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연말 안보센 문서 개정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에게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에는 방위비 목표를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으로 설정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5년 내 방위력 변혁 완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도 요구함으로써 일본 여론의 우려를 자아냈네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본의 방위 투입 확대가 다카이지 정부가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고 돌파적 군사력 발전을 모색하는 위험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금 배분을 보면 일본이 이른바 방위력 건설을 공격용 무기와 새로운 작전 방식 등 방향으로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어 수비 원칙을 깨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인공지능 기술을 지휘 통제 체계에 적용해 데이터 분석과 공격 목표 확인을 지원함으로써 의사결정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방위성은 또 요격용 무인기를 대량 구매하고 개발 중인 고출력 레이저 등 기술과 결합해 방공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른바 적군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배치도 예산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올해 25식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이 미사일의 공중 발사판과 함정 발사판을 개발하여 3.2일체 의장거리 타격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이 4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는 정책 차원에서 일본의 이른바 방위력 2 공격과 실전화되는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새 백서는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를 옹호하고 초음속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며 외국 제조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새로운 작전 방식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방위산업 확장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포장해 일본 여론의 경계를 초래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의사설은 백서가 방위력 강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것은 편협한어 논조라면서 방위 분야의 투자 확대가 반드시 국민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위 예산이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 각계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니혼카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 2% 목표는 2022회 개년도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보센 문서를 개정한 뒤 방위비 기준이 2026회 개년도 국내 총생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2026회 개년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을 700조 엔으로 예상할 경우 2% 목표를 마치려면 방위비 규모가 14조 엔에 달하게 됩니다. 일본 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방위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재무성 앞에 놓인 현실적인 난제입니다. 보도는 소비세 감세 조치로 매년 약 5조 엔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때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면 금융시장의 일본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성 관계자는 솔직히 이는 조처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보도는 또 전직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재정 지출 개혁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방위비를 더 크게 올리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나 방위 관련 세목 신설 외에는 조달 통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민당 내 방위 분야의 핵심 인사도 경제는 국가 안보의 초석이라면서 방위비 대폭 상승을 위해 균형 잃은 재정 정책을 밀어붙이면 결국 일본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의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무언가를 더해야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버릴 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남의 시선, 쓸데없는 자존심, 끝난 일에 대한 미련부터 내려놓으세요.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선택은 점점 흐려집니다. 네, 강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워낼수록 생각은 선명해지고 기준은 단단해지며 정말 중요한 것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더 했느냐보다 무엇을 과감히 버렸느냐에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아이들의 세상 이야기 시간에는 80년 전통 후에 피우는 미래 교육의 열함,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길림성 장백초순족 자치현 제2중학교를 소개합니다. 네,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미미지음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어방송 라디오 이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부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중대한 개혁 조치들은 전 국면에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착실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선립 후파의 원칙에 중심을 돌려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진취하고 전술적으로 온당하게 추진하며 개혁의 절추를 잘 파악하고 개혁의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일부 개혁은 복잡한 리익관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진취의식, 기회의식,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적합하지 않은 리익구조를 과감하게 타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법과 책략을 강구하여 개혁과정에 부딪히는 모순과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연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이 심층적으로 추진될수록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군대와 지방 각 측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의 애로사항과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과 단위는 대국관념을 강화하고 전반적 리익, 총체적 리익, 장관 리익을 도모하여 국가가 전반을 위해 복무하고 요소가 체계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협상과 연결을 강화해야 하는 바 주요 책임 단위는 능동적으로 일을 성취하고 참여 단위는 적극 협력하여 직책 분담에 따라 재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각 방면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고 발휘시키는 데 중시를 돌리고 의견과 건의를 널리 수렴하여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지혜와 힘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관근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림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소 동관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0: 시와 교육, 특히 기본 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조문 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찰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우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정석에는 간부 능력 건설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업의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처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요물은 자기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든 현재에 간부 대우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금형 정석에는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이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장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재반 분야와 경제 건설, 과학기술 혁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향촌 진흥, 전염병 예방 통제, 홍수 방지 및 재해 구조 등 중대한 사업에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총임을 떠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며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오 차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과업을 확립하여 전 당과 전국인민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 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어깨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듯이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높지 못하고 능력이 강하지 못하면 점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송,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동북 슈퍼리그 제2라운드 경기에서 길림연변은 려룡심양과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100명의 연변 여성들이 말린 명태를 들고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춤추는 모습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동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명태 관련 화제의 재생량이 1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네, 인터넷 방문량의 배후에는 연변의 장기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지가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네, 연인수로 8천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접대하는 문화관광 인터넷 명소로 거듭난 연변은 민속, 변경, 생태와 홍색 자원에 입각해 포괄 계획으로 방향을 정하고 방문량 혁신으로 인기를 얻으며 정밀 봉사로 호평을 쌓고 정부가 기초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시장에 에너지를 부여하며 전민이 함께 가치를 창조하고 영향력을 높이는 병강 문화관광의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네, 우선 포괄 계획으로 문화관광 발전의 새로운 좌표를 확립했습니다. 네, 연변은 독특한 민속 자원 768.5km에 달하는 변경선을 소유한 특이한 지역 우세와 82.28%의 삼림 피봉률을 자랑하는 생태 우세를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자원이 우수하지만 선전이 부족하고 경치가 아름답지만 존재감이 약한 발전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네, 연변은 단기적으로 방문량이 이탁하고 피동적으로 열기를 쫓는 발전 사유를 버리고 문화관광산업을 전자치소의 전략적 기동산업으로 정하고 관광에 의한 발전, 전역관광, 동부가 종료 관광 목적지 구축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네, 2022년 말 연변은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를 맞이했습니다. 방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현지에서는 제품 플러스 네트워크 플러스 봉사로 발전 기반을 다지고 민속 플러스 족제 플러스 경기로 공급 장면을 풍부했으며 이야기 플러스 가이드 플러스 해설사로 체험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일련의 인터넷 인기 탐방지, 중국 조선족 문화 전승 시범점, 상시화 민속 가무 공연 등을 기획하여 경영 형태 그물망을 촘촘히 싸고 풍부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백 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 무송 표류설 온천 양생절 등 정부가 주최하는 축제 브랜드를 통해 여름철 비서, 가을철 견학, 겨울철 빙설, 년중 건강 양생을 추진하여 문화관광이 한계절 인기를 누리던 데로부터 사계절 장기적인 인기를 누리는 대로 전환하도록 추동했습니다. 네, 명태춤 동영상으로 주문이 급증하자 현지에서는 조선족 응원팀 브랜드를 신속히 등록하고 명태 온라인 쇼핑몰과 생방송실을 개통했는데 도나시 종성 조선족 문화 관광타운 명태바 명태 박물관은 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네, 연변에는 40여 개 명태 가공 기업이 집결되어 있는데 연간 가공량이 6만 톤을 넘고 연간 생산액이 근 8억 원에 달하며 명태 제품이 한국 수입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조선족 명태 요리 기에는 이미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명록에 올랐습니다. 네, 다음 방문량 급증으로
전민이 함께 가치를 창조해 나섰습니다. 네, 연배는 스타를 통해 선전하지 않고 젊은 세대 문화관광섭이 선호 경향에 비추어 원가 절감, 소셜 네트워크 지수 확산, 심층적 공감, 광범위한 전파로 인기를 누리는 길을 개척해 나섰습니다. 네, 작은 장면으로 큰 방문량을 이끌어냈습니다. 연변 명태춤의 창의성은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연변 방송관광국 책임자는 고향의 맛있는 음식을 전국 축구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었다고 제안했고, 연변 대학 교원 장춘일은 전통 무용과 현대 응원춤을 융합한 이 무용을 창작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이 생선은 연변 문화 관광의 흡입력을 높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작은 방문량이 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네, 조선족 복장을 차려입고 영길시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기념사진을 남긴 복근 시민 등령평은 네, 인터넷에서의 열기를 보고 찾아왔는데 마음에 드는 복장을 입고 예쁜 사진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연변은 연속 5년간 클라우드 연변 문화관광 추천 소개관, 인터넷 인기 탐방지 선정, 지역 소개관 지원 등을 발표하고 소셜 네트워크 우세에 힘입어 인플루언서, 유명 예능 프로그램이 연변에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했습니다. 네, 정부가 출자하여 전역 공공버스 자체 광고를 만들고 문화관광 자원을 선전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에서 연변아시 여행 촬영 화제의 재생량은 12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네, 작은 디테일로 큰 입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장막이 들여오면 연변대학 맞은편에 150m 길이, 33m 높이의 건물에 70여 개 한어, 조선어, 이중언어 네온사인 간판이 동시에 불을 밝히면 거대한 자막 화면을 방불케 하는데, 네, 연길 왕궁벽은 1호부터 이름을 얻었고 화재 열기는 이미 1.75회를 돌파했습니다. 네, 이 배후에는 도시 특색, 발전 이념, 인문 정서와 관리 온도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전국 문명 도시를 건설하는 계기를 다 불법 건물 철거 100일 난관 돌파를 가동하고 2021년에는 BRT 급행버스를 건설했으며 2022년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90돌 절약, 연길 공원으로부터 자치주 정부까지의 구간에 대해 조명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연변은 정부가 주도하여 양성 플랫폼, 경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 주체의 참여를 인도하여 커피, 미식, 여행 촬영, 빙설 등 4대 인터넷 인기 경영 형태를 육성해냈습니다.

있습니다. 내 저녁에는 이미 천혁의 특색 커피숍과 전 200여 개 여행 촬영 가게가 있는데 영길 씨는 업계에서 현역 커피의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길 씨 중국 초순종 민속원 마케팅 총감 장진명은 2023년 15개 대형 여행 촬영 가게를 유치했는데 겨울철부터 그 인기가 상승하면서 일평균 이용객이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어났고 이젠 일상화되었다며 영길 씨 여행 촬영 가게 수가 2년 남짓한 동안에 80배 이상 늘어났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다음 장기적인 인기로 병강진흥의 새로운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장기적인 인기를 누리려면 큰 공력을 들여야 합니다. 연배는 정밀화 관리, 따뜻한 봉사, 산업화 성격으로 방문량을 산업 성과와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관리로 문화관광의 열기를 담아냈습니다. 연길 녹화 미화 행동을 통해 일련의 미니공원과 소형 녹지를 건설하여 거리마다 독특한 풍경, 산수가 융합되고 도처에 꽃이 피는 생태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네, 왕홍벽 아래의 공유역참은 매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자원봉사자들이 관광객들에게 충전 휴지, 무료 기념도장 봉사를 제공합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이 되면 영길시 기관 사업 단위의 4천여 개 무료 주차장이 관광객들에게 개방되고 무료 대중교통 전용선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봉사로 문화 관광의 온도를 응집시켰습니다. 영길시는 관광 분쟁 급속 처리점을 설립하여 소비 신고에 반시간 내 응답, 당일 처리를 실현했으며 또 여러 관광지에 20여 개 문명 관광 역참을 설치했는데 관광 성수기에는 일평균 관광객 봉사 수가 연인수로 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네, 경영 형태의 성격으로 장기적인 인기의 토대를 다져 나갔습니다. 연배는 문화 관광과 농업, 체육, 상업 무역, 건강 양생, 변경 경제의 심층 융합을 주둥하고 G331 연변개방 관광대통로의 위탁에 변경관광 풍경선을 구축했습니다. 또 산업진흥으로 향촌진흥을 이끌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에 의존하여 촌민들을 돌아오게 하고 관광객을 새로운 거주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0여 년 전 양대나는 귀향창업회 정책지원하에 화룡시 광동촌에 논견학기지를 건설하고 안도현 두산촌에 겨울철 관광대상을 건설했습니다. 기업은 해마다 촌에 리익 배당금을 분배하고 있는데 2025년에 두촌은 연인수로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했고 광동촌은 38만 원, 두산촌은 260만 원의 리익 배당금을 분배받았습니다. 네, 아직도 연변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2025년 연변은 연인수로 7,813만 명의 관광객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85.78% 증가했고 관광업 소득은 901.52억 원으로 26.73% 증가했습니다. 네, 연길 씨는 아시아 100개 경전 목적지 전국현역 관광종합실력 100강현에 선정됐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연변의 세계현시가 중국현역관광전파력 종합실력 톱100에 선정됐습니다. 네, 연변의 한창 문화견인, 브랜드 촉진, 혁신구동, 방문량 추동을 통해 변강 문화관광의 황금 간판을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네, 참신한 답안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매주 목요일은 아이들의 세상 이야기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내면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들의 좌충우돌 성장 이야기, 우리 부모님들의 마법 같은 자녀 교육 경험담, 또 아이들의 행복 터전인 신나는 교정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세상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80년 전통 후에 피우는 미래 교육의 꿈, 네,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길림성 장백초순적 자치현 제2중학교를 소개합니다. 네, 길림성 백산시 장백초순적 자치현에 자리한 장백초순적 자치현 제2중학교는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학교는 장백초순적 자치현 내 유일한 완전중학교로서 지난 80년간 민족교육의 초심을 지키며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왔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6명의 학생을 총화대학과 북경대학에 입학시키는 성과를 달성하며 네, 전국적으로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네, 1946년 6월 15일 장백초순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학교는 장백현 사상 최초의 조선적 중학교입니다. 네, 당시 해방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백현의 조선족들은 자발적으로 학교 설립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를 세우고 김순묵을 학무위원장으로 김경찬을 초대 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네, 초기 2개 학급의 63명 학생으로 출발한 이 학교는 해방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통화와 유화 등지에서 전학해온 학생들로 연합중학교를 구성했습니다. 네, 항미원조 전쟁 시기에는 학교가 농촌으로 옮겨가게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항미원조 포가유국의 정신 아래 학습과 군사훈련을 병행하면서 확고한 교육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개혁 개방 이후 학교는 도약식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78년 새롭게 물리화학 생물실험실을 갖춘 3층 학교 건물을 세워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네, 1995년에는 고중졸업생 34명 가운데 33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97.5%의 논란 진학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중 윤명형 학생은 백산시 수석으로 청와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996년에는 2714평방미터 규모의 실험실을 신축하여 리공계 교육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이 시기 학교는 전국 교육계통 선진집단,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 등 국가급 영예를 잇따라 받으며 민족교육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학교는 무려 6명의 학생을 청와대학과 북경대학에 입학시키는 역사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2016년 허은단 학생이 백산시 문과 수석으로 청와대학에, 김력 학생이 북경대학에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김정 학생, 2018년에는 한경월 학생, 2019년에는 리영, 김효우 학생이 잇따라 명문대의 문을 두드리며 이루어낸 쾌거로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으며 청북 사연패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학교 축구팀이 길림성과 전국 5인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체육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전국 청소년 교정축구 특색학교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2021년부터 국가 동일교재 도입과 3+1+2 시험제도 전환에 발맞춰 학교는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다민족 학생 유입을 통한 다민족 융합 교육의 장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학교는 학생이 신뢰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사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바른 것을 지키고 과감히 혁신하며 단결 협력하고 교육사업에 헌신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일 교장은 단순한 지식 전수를 넘어 학생들의 전면적 성장을 돕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스마트 교육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고 학생 개개인의 꿈을 키워주는 맞춤형 성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김일 교장은
우리는 민족 교육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모든 학생의 밝은 미래를 뒷받침하겠습니다라며 그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쓰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쓰러질 미, 갈지, 소리, 미미, 지음입니다. 네, 이 고사성어는 퇴폐적인 음탕한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네, 사광은 춘추 시대 말 진나라의 유명한 궁정 악사였습니다. 그는 두 눈이 실명되었지만 소리를 잘 가려내고 소리를 통해 길흉을 알 수 있었으며 왕에게 늘 바른 공고를 하곤 했습니다. 네, 어느 한 번은 진평공이 큰 연회를 치러 대신들을 청했습니다. 술상에서 흥이 오른 진평공이 득이 양양해 하며 말했습니다. 왕으로 있는 것이 제일 즐거운 일이다. 이때 사광이 왕 옆에 앉아있다가 앞에 놓인 거문고를 평공에게 던졌습니다. 평공이 잽싸게 이를 피하니 거문고는 벽에 부딪혀 박살났습니다. 진평공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사께서는 누구에게 거문고를 던지신 겁니까? 네, 사광이 말했습니다. 네, 방금 호환 무치한 소인배가 소인의 옆에서 말을 하길래 던진 것입니다. 이에 진평공이 방금은 내가 말한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사광은 그럼 주군에게 던진 것입니다 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네, 여러 대신들이 사광의 죄를 중히 물어야 한다고 떠들었으나 평공이 이를 말렸습니다. 그만두시오. 이는 나의 불찰이니 사광의 말을 가르침으로 삼을 것이오. 네, 또 한 번은 진평공이 사광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이제 거의 칠순에 가까운데 지금 뭘 배운다는 것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오. 사광이 그럼 대왕께서는 촛불을 밝히시옵소서. 소신이 듣기로는 어릴 때 배움의 종지라는 것은 마치 아침 햇살과 같고 작년에 부지런히 배우는 것은 마치 점심 나절의 햇볕과 같으며 늙어서 배움에 게으르지 않은 것은 촛불을 밝힌 것과 같다고 하옵니다. 촛불을 밝혀가는 것과 어둠 속에서 가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로넨에 뭘 배운다는 것은 바로 야밤에 빛을 더 밝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요. 진평공이 탄복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느 하루는 진평공이 위령공을 위해서 연회를 치렀습니다. 연회에서 위령공이 수행한 악사인 연에게 진평공을 위해 연주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예, 진평공은 그 악사를 사광의 앞에 앉아 연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 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광이 손으로 고문고를 누르며 그만 연주를 그만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진평공과 여러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요? 사광이 말했습니다. 이는 망국의 곡조이니 다시는 연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공이 무슨 연유로 그렇게 말하는가고 물으니 사광이 이런 답을 냈습니다. 이 곡은 상나라의 연이라는 악사가 만든 것입니다. 조왕이 무도하여 연이 나약하고 활기가 없으며 퇴폐적인 곡을 많이 만들어 조왕이 향락을 즐기도록 했습니다. 결국 상나라 조왕이 퇴폐적인 생활에 깊이 빠지게 되고 이런 음악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평공이 이번에는 사광의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퇴폐적인 곡조들을 즐겨하더니 3년도 안 돼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네, 고사성어 미미지음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관리 혁신을 깊이 추진하고 활력과 효율로 충만된 신형의 기층사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 중공장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 종료비 조용기 통지 서고 보고를 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도시 사무관리의 많은 업무는 기층 당조직이라는 전투적 보루와 지역사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실현되어야 된다면서 도시와 지역사회 직책과 사안을 분명히 하고 자원의 하향 배치를 계속 추진하며 봉사시설을 개선하고 격자화 관리와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밀 사무관리와 정밀 봉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올해 각 지역은 지역사회 당원과 간부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하고 기층 당조직이 령다는 기층 군중자치기제를 완비화하여 지역사회 업무를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장산화원 지역사회에서는 종로가 가까워질 무렵 지역사회 일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관할군내의 거동이 불편한 몇몇 로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2020년 7월 습금형 종속위는 장산화원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당조직이 기층의 최전선까지 모두 나가도록 추진하며 기층 당조직의 업무체계를 건전하게 갖춰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사무관리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사무관리 체계를 구축함에서 기반은 우리의 기층입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립니다. 이 기반을 어떻게 다지느냐가 곧 지역사회의 관리와 사무관리이며 지역사회 건설은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합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장산화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당위원회, 격자 당지부, 아파트 동별, 당소조, 당원 가구 업무 체계를 통해 량방향 인도, 량방향 봉사 업무 방식을 기반으로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당위원회 제1서기 5화금은 단순히 음식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배달, 리발 봉사 등 10가지 배달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층의 공산당원으로서 저는 초심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잘 지키며 당의 따뜻함을 주민 여러분 곁으로 끊임없이 전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관리 핵심은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무관리 수준을 높이는 핵심은 당의 정치적 우세, 조직적 우세, 군중사업의 우세를 사무관리의 효율성으로 조은한하는 데 있습니다. 복근성 복주시 고로구 소부가도 민도 지역사회는 시 직속과 구 직속의 기관, 기업 26개와 자발적으로 공동 건설 협약을 체결하여 당연의 주도, 다방면 참여,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민도지역사회 당연의 서기 오용화는 주민이 주문하고 지역사회가 배치하며 단위에서 주문을 접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주민의 수요를 해결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동건립 단위들은 함께 비용을 부담해 덕구로 인해 집 전체 배선과 조명기구 교체를 도왔으며 또한 로후 주거단지 홍보판을 교체해 민생현안을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곳에서 해결해왔습니다. 지역사회는 기층자치의 기본 단위이고 국가사무관리체계의 기층 기반입니다. 지역사회를 통해 로인과 어린이 등 민생현안과 공공업무를 잘 처리하고 군중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련영성 금주시는 아래층의 약속이 있는 의사결정 거점의 우세를 살려 현장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으며 절강성 주제시는 신시대의 풍교 경험을 잘 발전시키는 데 힘쓰면서 말과 합작사 서기 분쟁 해결단을 혁신적으로 구축하여 말과 합작사의 합법성 심사 기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제시 환동가구 화재지역사회 당총지부의

0: 국가 보석이는 합법성 심사 대오가 고성된 이후 오리를 도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피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리로 하여금 법치는 공담이 아님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지역사회는 작지만 수많은 가정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15차 국회는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올해 각 지역은 당 건설의 선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 당조직의 지도 아래 조민위원회, 입조민위원회, 부동산 봉사기업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새로운 모델을 적극 모색하며 완전한 지역사회와 조민 편의 생활권을 조성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도시관리감독국 한성부국장은 우리는 유연한 방식을 통해 도시관리 역량이 지역사회로 더 깊이 내려가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이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탐색과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방을 지도하여 이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를 한층 더 잘 만족시켜주고 도시관리와 기층사무관리의 량방향, 용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알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걸출한 무산계급 혁명가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중국 공산당 제14기, 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전 총리인 주용기 동지가 병치료에 효력을 보지 못하고 2026년 8월 12일 11시 6분 북경에서 향년 98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주용기 동지는 1928년 10월생으로 호남성 장사 출신입니다. 1948년 12월 혁명사업에 참가하였고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조국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배우며 발전을 추구하고 조국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굳게 품었습니다. 1947년부터 1951년까지 청화대학 전기공학과에서 전기제조를 전공하고 신민주주의 청년 동맹에 참가했습니다.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동북공업부 계획처 생산계획실 부주임을 맡았습니다. 1952년부터 1958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연료동력국 종합국 국장, 국가계획위원회 주임판공실 부처장, 국가계획위원회 기계국 종합처 부처장을 역임했습니다. 1958년부터 1969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간부업여학교 교원, 국민경제종합국 공정사를 역임했습니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57 간부학교로 하방되어 노동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석유공업부 관도국 전력통신공정회사 판공실 부주임, 부주임 공정사를 역임하고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주임을 지냈습니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국가경제위원회 연료동력국 처장, 종합국 부국장, 기술개조국 국장을 역임하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 당조성원,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 당조부서기를 역임했습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상해시 당위원회 부서기, 시장, 시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상해시가 공업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0: 발전 우세를 재편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지향형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갈 것을 제기하고 포동 개발과 개방이 실질적인 가동 단계에 들어서도록 추진함으로써 상해시의 더욱 큰 개혁 개방과 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91년 주용기 동지는 국무원 부총리 겸 국무원 생산판공실 주임 당조서기를 맡고 국무원 경제무역판공실 주임 당조서기를 겸임했으며 기존 에너지, 철도교통, 야금화공, 경공업과 방직 등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1992년 10월 주용기 동지는 중국 공산당 14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어 국무원 상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1993년 6월 중국인민은행 행장을 겸임했습니다. 그는 등소평 동지의 남방 담화 정신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관철하면서 14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 실시함으로써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힘써 추진했습니다. 삼각체 정돈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근본 원인을 바로잡고 기업의 경영 활력을 증강했습니다. 거시 경제 조절을 강화하고 개선할 때 관한 구상과 조치를 연구하고 제정함으로써 인식을 한층 더 통일해 경제의 과열을 역전시키고 통화 팽창을 억제하며 연착륙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성과 있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정 수세 질서를 힘써 정돈하고 재정 경제 교류를 엄숙히 하였으며 세금 징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과 수세 개혁을 가속화하였으며 금융 조절 체계를 완비화했습니다. 식량 가격과 구매 판매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량 구매 판매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대규모 곡물 재배 농가의 도급제를 시행하고 적정 규모의 경영을 발전시켰습니다. 1997년 9월 주용기 동지는 중국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재차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98년 3월 9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그는 국무원 총리로 임명되고 이후 국무원 당조서기를 맡았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과 국내의 특대 홍수 피해에 직면해 그는 당주왕의 포치에 따라 적절히 긴축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내수 확대에 힘쓰며 중점 분야의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산업 구조, 지역 구조, 도시농촌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첨단 기술 산업, 특히 정보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현대 봉사업의 가속적인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삼농 문제의 해결을 돌출한 위치에 두고 현지 실정에 맞게 농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가난 구제와 개발을 강화하고 도시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취하고 인민폐가 평가 절하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시장 다원화 전략과 품질로 승부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외 두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함으로써 향한 국제금융중심의 번영과 안정을 단호히 수호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와 건설의 강도를 높이고 토지, 광산 등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며 역량을 집중해 중점 유역과 지역의 오염에 대해 정돈하고 관리했습니다. 국유기업의 정리실업 직원들의 기본 생활보장제도, 실업보험, 도시 거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임금 체불 문제와 정리 실업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 기능의 전환을 지속하고 정부기관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정부 자체의 건설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무원 총리에 취임한 뒤에도 조용기 동지는 중앙전문위원회 주임,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주임, 국가과학기술교육령도소조 조장, 국무원 삼협공정건설위원회 주임, 국가국방동원위원회 주임, 국무원 서부지역개발지도소조 조장 등을 차례로 겸임하였으며 경제체제개혁, 과학기술, 교육, 서부대개발, 국방공업 등 분야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용기 동지가 국무원 부총리, 국무원 총리로 재임하던 기간, 우리나라가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강택민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 아래 주용기 총리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주관하였으며 공평한 조세부담과 간소화된 조세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한 세제개혁을 전면 시행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권한 토대를 기반으로 세원분할 재정체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촌 세무비용 개혁 시범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금융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앙은행의 기능을 더욱 규범화하고 상업은행, 외환제도, 증권선물시장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통일 개방되고 질서 있는 경쟁과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 체계의 구축을 촉진했습니다. 그는 국유기업 개혁을 경제체제 개혁의 중심 고리로 삼아 재산권이 명확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며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관리가 과학적이라는 요구에 따라 현대기업 제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국유경제의 배치를 조정하고 국유기업을 개편하였으며 반드시 실업인원의 재취업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고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택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주택분배의 화폐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경제실용형 주택을 주체로 하는 다층적 도시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했습니다. 그는 식량유통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보호가격으로 농민의 잉여곡물을 전량 수매하고 국유 식량 구매 판매 기업이 순가 판매를 실시하며 식량 매입 자금을 봉쇄 운영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주 판매구의 식량 매입 시장과 가격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체제, 의약보건체제, 투자용자체제 등 일련의 중대한 개혁을 주관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어려운 협상을 주도 완료하였으며 대외 개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주용기 동지는 인민에 대한 깊은 정감을 지니고 정부 공무원은 자신이 인민의 공복임을 명심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남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꺼리지 말고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무거운 짐을 자진해서 짊어지고 난제를 해결하며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3월 주용기 동지는 더는 국무원 총리 직무를 담임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직에서 퇴임한 후 그는 호금도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조항을 단호히 옹호하고 지지하였으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을 단호히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줄곧 관심하고 당풍 청렴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확고하게 지지했습니다. 조용기 동지의 일생은 혁명의 일생, 투쟁의 일생, 영광의 일생이었으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산주의 사업에 헌신한 일생이었습니다. 그의 서거는 당과 국가의 중대한 손실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그의 혁명 정신과 숭고한 품덕, 우수한 작품을 따라 배우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한편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 수행하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해야 합니다. 조용기 동지는 영생 불멸할 것입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중국인민은행이 계속해 적절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체계의 유동성은 충분하고 금융 총량은 합리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자금의 투입 방향도 계속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소래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농업 경제 손실이 확대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프랑스는 여러 차례의 폭염을 련이어 겪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에 강수량까지 적어 농업 생산이 직면한 수자원 부담이 커졌습니다. 작물 감산, 관계 제한, 사료 부족, 생산 원가 상승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이 얽히면서 농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확장 기업발전연구센터의 잠정 추산에 따르면 올해의 고온 가뭄과 그에 따른 연쇄적 영향으로 프랑스의 농업 총 생산액이 10%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프랑스의 국내 총 생산이 이로 인해 30억 유로에서 60억 유로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온과 가뭄으로 프랑스의 지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자원 공급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 부족은 프랑스 농업 생산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질광산조사국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효 강우량 부족과 고온 그리고 각종 용수 수요와 취수량의 증가로 인해 7월 말 기준 프랑스 지하수 관측 지점의 63%에서 수위가 월간 정상 수준보다 낮았으며 8월에도 대부분의 지하수층이 계속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7월 말 전국에서 약 25만 명이 식수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만 명은 물탱크 운송차와 생수에 의존해 물을 사용하거나 더 오랜 기간 단수를 겪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 관계와 가축의 식용수에도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의 농업 생산은 이미 뚜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현지 농업상공회의소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서남부 아두르 류역이 물 사용량 감소로 인해 연간 매출 손실이 최대 1억 3,500만 유로에 이를 수 있고 약 1,600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목초의 생장이 뚜렷하게 저해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농업부 통계 부문의 자료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으로 전국의 영구 목초 누적 생장량은 기준 시기에 동기 대비 평균 수준보다 26% 낮았습니다. 지속적인 가뭄에 연이은 폭염까지 겹치면서 일부 목초지에서는 식생고사가 발생했고 축산업은 사료 공급 부족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랑스 농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와인 산업 역시 고온과 가뭄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올해 포도알이 다소 작아 일부 산지의 단위당 생산량이 하행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프랑스 와인 업계가 이미 소비 수요 부진, 일부 산지의 포도나무 전정 추진에 따른 감산 등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의 변동은 업계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에 직면해 프랑스 정부는 최근 농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농업보험기관이 보험금 지급 절차를 서두르도록 추진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농가에 일부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자의 현금 흐름 압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 농업 농식품 식량주권부의 앙리 제나발 장관은 최근 전국 가뭄 대처 소조를 출범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는 종합지원 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농업 경영자의 현금 흐름 개선, 사회 보험료 일부 분담,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조치를 통해 피해가 심각한 농업 경영 주체들이 생산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극단적인 고온 가뭄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 생산을 보장한 것과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재배 구조를 조정하고 관계 방식을 개선하며 농업 위험 보장 기제를 보완할지가 프랑스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농업 경제 손실이 확대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사람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좋은 생태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역사 최고치에 달한 일본의 방위 예산 신청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 우리는 중국 참대곰 보고 연구센터의 수석 전문가 장화민 선생님과 북경 림업대학 사상정치과 교사 양철 선생님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두 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0: 잠대곰 아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세요.
0: 네, 잠대곰 아빠는 장화민 교수의 애칭입니다. 그리고 잠대곰 아빠라는 애칭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도 잠대곰 마귀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잠대곰 인형을 가져오셨습니다. 보여주시죠. 저희가 평소에 자주 보던 참대곰 인형, 예를 들면 빙둥둥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3: 네.
0: 이것은 아기 참대곰이죠?
1: 네, 이것은 참대곰이 태어난 후 7일에서 13일 사이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피부가 먼저 검게 변하고 앞으로 자라는 털도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빛 부위에서 앞으로 나오는 털은 흰색으로 자랍니다. 아기 때부터 이미 참대곰의 모습을 갖추었죠.
0: 맞아요.
1: 하지만 이 인형의 크기는 진짜 참대곰의 3배입니다.
0: 네, 잠깐 만져봐도 될까요? 참 귀엽네요. 전에 매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 순위를 선정한 적이 있는데 참대곰 사육사가 상위에 올랐습니다. 양철 선생님은 어떻게 참대곰 사육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죠?
3: 네, 이것도 너무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신수평 기지라는 곳인데 그때 몇몇 관광객들이 참대곰이 나무를 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사육사는 매우 친절하지만 원칙 있게 참대곰도 자유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참대곰이 원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에서 저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평등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대곰을 보호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출발해 그들을 애완동물처럼 여기고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물 습성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 비록 위장복을 입어 스스로도 행동이 많이 불편했고 심지어 여름이라 무덥기도 했지만 직원들은 매일 원망 없이 꾸준히 일했습니다. 사육사들도 매일 이런 마음가짐으로 묵묵히 일합니다.
0: 우리의 참대곰 보호 연구가 이렇게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호 난도가 낮아졌나요?
1: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대곰 인공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600여 마리에 이르렀고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건장하고 유전자가 좋은 참대곰을 선별해 훈련을 거친 후 진정 그들을 야외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전력을 다해 참대곰을 훈련시켜 야외로 돌려보냄으로써 소형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참대곰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며 국가공원을 잘 건설하여 우리 후손들이 야생 상태의 참대곰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0: 참대곰은 모두가 매우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오늘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신 분들도 장 선생님께 질문하고 양 선생님과도 교류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께 교류 시간을 드립니다.

0: 좋습니다.
1: 자, 질문 있으실 분? 네, 이분이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참대곰의 지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를 보니 대략 4살 어린이의 지력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 참대곰은 매우 똑똑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참대곰의 지력은 정말로 4살 어린이와 비슷한 지력 지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참대곰은 기억력이 매우 좋습니다. 어느 곳에 참대곰들이 좋아하는 음식, 예를 들면 사과, 감자, 잡곡떡 등을 숨겨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참대곰들은 기억하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또한 참대곰들은 우리 사육사의 언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든 사천 방언이나 표준어로 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참대곰들과 장기간 언어적 관계를 맺으면 참대곰은 내 사육사가 왔고 내 친구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매우 똑똑합니다.
1: 자, 좋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이분요.
3: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참대곰을 좋아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자면 참대곰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요? 가장 뚱뚱한 참대곰은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가요? 언제쯤 참대곰 한 마리를 기르고 싶은 소원을 이룰 수 있나요?
1: 참대곰 한 마리를 기르는 것은 빙둔둔 하나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3: 가장 뚱뚱하고 무거운 참대곰은 거의 300근에 달합니다. 우리는 참대곰이 너무 살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대곰이 가장 건강하려면 수컷은 약 120kg 정도, 암컷은 약 110kg 정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수치를 넘으면 우리는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향후 우리가 한 마리씩 기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라고 묻고 있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대곰을 우리의 사랑하는 보배로 대해야 합니다. 참대곰은 야생동물입니다. 참대곰의 진정한 집은 야외, 즉 섬서성, 감숙성, 사천성, 새성의 6대 산속에 있습니다.
1: 때문에 우리는 참대곰을 기르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대곰 보호 연구는 참대곰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반드시 과학적 규칙과 자연 법칙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을 내면 참대곰 인형 한 마리를 가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0: 그렇죠,
1: 것입니다.
0: 그렇죠. 그건 문제없습니다.
4: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생태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75년 전 라싸는 황사가 하늘을 덮고 인적 환경이 취약해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고작 35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싸의 생태 환경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남북산 록화 공정은 푸른 빛을 더하고 도시 수계 정비는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혈맥을 이어가며 대기 오염 방지 조치들은 푸른 하늘의 바탕색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로 습지는 경작지 환원, 준설, 보충수 공급, 핵심 구역 주민 이주 등을 거쳐 고원 생물 다양성의 유전자 창고로 거듭났습니다. 2025년 라싸시의 대기질은 전국 168개 중점 도시 중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했고 주요 강과 호수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량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친환경 광산수도 전 자치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광구 8일 지역사회 주민 조만은 예전에는 여름에도 창문을 열 엄두를 못 냈지만 지금은 창문을 열면 푸른 숲이 보여 마음이 편하다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량호한 생태 환경은 주민의 주머니도 두둑하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노동절 연휴 기간 성광구 다저가도의 30여 개의 서장식 정원 휴양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티에라 치아무 휴양지의 일일 방문객 수는 500명에 달했고 일일 매출액은 4만 원에서 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륜주부현의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관광 종합 수입은 19.8% 늘어나 연휴 경제가 가속도를 냈습니다. 아울러 라사시는 자치구의

실질적인 민생 과제를 이행해 생태보호지구 보조금 기준을 1인당 연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생 복지 역시 체감할 수 있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14차 5기능 계획 이후 라싸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연속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 의사가 있는 빈곤 해탈 가구 졸업생은 100% 취업했습니다. 자치구의 취업률은 현재 매년 1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평균 기대 수명이 72.5세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도시 향촌 주민의 건강검진 기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포충병과 카신페크병에 대한 무료검진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신페크병은 9년 연속 신규 병례가 없었습니다. 75년 세월이 노래처럼 흘렀고 고원의 신도시 라싸의 모든 변화에는 분투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15차 5기능 전망 계획의 새로운 출발점에선 라싸시는 책임을 다하면서 더욱 더 높은 자세와 굳건한 걸음으로 서력 거원에서 찬란한 새로운 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예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최고치에 달한 일본의 방위 예산 신청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7회 개년도 예산 편성 작업과 관련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약 8조 9천억 엔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청액은 역사 최고치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만

만 최종 방위 예산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위 예산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방위성이 대량의 자금을 공격용 무기 도입과 새로운 작전 방식 구축에 투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의 제군사화 궤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군비 확장 행동에 재정 불균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일본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최근 관계자 여러 명의 말을 인용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신청할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규모가 약 8조 9천억 엔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신청 항목이 포함돼 있어 연말에 정부가 최종 확정하는 방위 예산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한 명은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최종 규모가 10조 엔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현행 안보센 문서를 통과시키면서 2023부터 2027회 개년도에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 엔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2023회 개년도 이후 일본 방위 예산은 6조 엔, 7조 엔, 8조 엔, 9조 엔 선을 잇따라 돌파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7회 개년도 최종 예산이 10조 엔에 달하면 방위 예산 급증세는 한층 더 이어지게 됩니다. 안보센 문서는 또 2027회 개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도 담고 있습니다. 다카이지 사나의 수상이 집권한 뒤 일본은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2% 목표를 2025회 개년도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행 안보센 문서 계획 기간의 마지막 회계년도도 아닌 시점에서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연말 안보센 문서 개정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에게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에는 방위비 목표를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으로 설정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5년 내 방위력 변혁 완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도 요구함으로써 일본 여론의 우려를 자아냈네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본의 방위 투입 확대가 다카이지 정부가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고 돌파적 군사력 발전을 모색하는 위험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금 배분을 보면 일본이 이른바 방위력 건설을 공격용 무기와 새로운 작전 방식 등 방향으로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어 수비 원칙을 깨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인공지능 기술을 지휘 통제 체계에 적용해 데이터 분석과 공격 목표 확인을 지원함으로써 의사결정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방위성은 또 요격용 무인기를 대량 구매하고 개발 중인 고출력 레이저 등 기술과 결합해 방공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른바 적군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배치도 예산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올해 25식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이 미사일의 공중 발사판과 함정 발사판을 개발하여 3.2일체 의장거리 타격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이 4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는 정책 차원에서 일본의 이른바 방위력 2 공격과 실전화되는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새 백서는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를 옹호하고 초음속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며 외국 제조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새로운 작전 방식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방위산업 확장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포장해 일본 여론의 경계를 초래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의사설은 백서가 방위력 강화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것은 편협한어 논조라면서 방위 분야의 투자 확대가 반드시 국민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위 예산이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 각계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니혼카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 2% 목표는 2022회 개년도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보센 문서를 개정한 뒤 방위비 기준이 2026회 개년도 국내 총생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2026회 개년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을 700조 엔으로 예상할 경우 2% 목표를 마치려면 방위비 규모가 14조 엔에 달하게 됩니다. 일본 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방위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재무성 앞에 놓인 현실적인 난제입니다. 보도는 소비세 감세 조치로 매년 약 5조엔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때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면 금융시장의 일본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성 관계자는 솔직히 이는 조처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보도는 또 전직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재정 지출 개혁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방위비를 더 크게 올리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나 방위 관련 세목 신설 외에는 조달 통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민당 내 방위 분야의 핵심 인사도 경제는 국가 안보의 초석이라면서 방위비 대폭 상승을 위해 균형 잃은 재정 정책을 밀어붙이면 결국 일본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의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무언가를 더해야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버릴 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남의 시선, 쓸데없는 자존심, 끝난 일에 대한 미련부터 내려놓으세요.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선택은 점점 흐려집니다. 네, 강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워낼수록 생각은 선명해지고 기준은 단단해지며 정말 중요한 것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더 했느냐보다 무엇을 과감히 버렸느냐에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아이들의 세상 이야기 시간에는 80년 전통 후에 피우는 미래 교육의 열함,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길림성 장백초순족 자치현 제2중학교를 소개합니다. 네,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미미지음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어방송 라디오 이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부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부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중대한 개혁 조치들은 전 국면에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착실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선립 후파의 원칙에 중심을 돌려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진취하고 전술적으로 온당하게 추진하며 개혁의 절추를 잘 파악하고 개혁의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일부 개혁은 복잡한 리익관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진취의식, 기회의식,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적합하지 않은 리익구조를 과감하게 타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법과 책략을 강구하여 개혁과정에 부딪히는 모순과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연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이 심층적으로 추진될수록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군대와 지방 각 측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의 애로사항과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과 단위는 대국관념을 강화하고 전반적 리익, 총체적 리익, 장관 리익을 도모하여 국가가 전반을 위해 복무하고 요소가 체계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협상과 연결을 강화해야 하는 바 주요 책임 단위는 능동적으로 일을 성취하고 참여 단위는 적극 협력하여 직책 분담에 따라 재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각 방면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고 발휘시키는 데 중심을 돌리고 의견과 건의를 널리 수렴하여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지혜와 힘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관건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림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소 동관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상시와 교육, 특히 기본 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조문 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찰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우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정석에는 간부 능력 건설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업의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처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요문은 자기

0: 이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팔들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종아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든 현재에 간부 대우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근평 정서기는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장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재반 분야와 경제 건설, 과학기술 혁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향촌 진흥, 전염병 예방 통제, 홍수 방지 및 재해 구조 등 중대한 사업에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중임을 떠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며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오 차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종심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종심과업을 확립하여 전당과 전국인민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 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어깨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듯이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높지 못하고 능력이 강하지 못하면 점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송,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동북 슈퍼리그 제2라운드 경기에서 길림연변은 려룡심양과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100명의 연변 여성들이 말린 명태를 들고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춤추는 모습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동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명태 관련 화제의 재생량이 1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네, 인터넷 방문량의 배후에는 연변의 장기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지가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네, 연인수로 8천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접대하는 문화관광 인터넷 명소로 거듭난 연변은 민속, 변경, 생태와 홍색 자원에 입각해 포괄 계획으로 방향을 정하고 방문량 혁신으로 인기를 얻으며 정밀 봉사로 호평을 쌓고 정부가 기초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시장에 에너지를 부여하며 전민이 함께 가치를 창조하고 영향력을 높이는 병강 문화관광의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네, 우선 포괄 계획으로 문화관광 발전의 새로운 좌표를 확립했습니다. 네, 연변은 독특한 민속 자원 768.5km에 달하는 변경선을 소유한 특이한 지역 우세와 82.28%의 삼림 피봉류를 자랑하는 생태 우세를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자원이 우수하지만 선전이 부족하고 경치가 아름답지만 존재감이 약한 발전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네, 연변은 단기적으로 방문량이 이탁하고 피동적으로 열기를 쫓는 발전 사유를 버리고 문화관광산업을 전자치소의 전략적 기동산업으로 정하고 관광에 의한 발전, 전역관광,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 구축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네, 2022년 말 연변은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를 맞이했습니다. 방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현지에서는 제품 플러스 네트워크 플러스 봉사로 발전 기반을 다지고 민속 플러스 족제 플러스 경기로 공급 장면을 풍부했으며 이야기 플러스 가이드 플러스 해설사로 체험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일련의 인터넷 인기 탐방지, 중국 조선족 문화 전승 시범점, 상시화 민속 가무 공연 등을 기획하여 경영 형태 그물망을 촘촘히 싸고 풍부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백 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 무송 표류설, 온천 양생절 등 정부가 주최하는 축제 브랜드를 통해 여름철 비서, 가을철 견학, 겨울철 빙설, 년중 건강 양생을 추진하여 문화관광이 한계절 인기를 누리던 데로부터 사계절 장기적인 인기를 누리는 대로 전환하도록 추동했습니다. 네, 명태춤 동영상으로 주문이 급증하자 현지에서는 조선족 응원팀 브랜드를 신속히 등록하고 명태 온라인 쇼핑몰과 생방송실을 개통했는데 도나시 종성 조선족 문화 관광타운 명태바 명태 박물관은 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네, 연변에는 40여 개 명태 가공 기업이 집결되어 있는데 연간 가공량이 6만 톤을 넘고 연간 생산액이 근 8억 원에 달하며 명태 제품이 한국 수입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조선족 명태 요리 기에는 이미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명록에 올랐습니다. 네, 다음 방문량 급증으로
전민이 함께 가치를 창조해 나섰습니다. 네, 연배는 스타를 정해 선전하지 않고 젊은 세대 문화관광섭이 선호 경향에 비추어 원가 절감, 소셜 네트워크 지수 확산, 심층적 공감, 광범위한 전파로 인기를 누리는 길을 개척해 나섰습니다. 네, 작은 장면으로 큰 방문량을 이끌어냈습니다. 연변 명태춤의 창의성은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연변 방송관광국 책임자는 고향의 맛있는 음식을 전국 축구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었다고 제안했고, 연변 대학 교원 장춘일은 전통 무용과 현대 응원춤을 융합한 이 무용을 창작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이 생선은 연변 문화 관광의 흡입력을 높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작은 방문량이 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네, 조선족 복장을 차려입고 연길시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기념사진을 남긴 복근 시민 등령평은 네, 인터넷에서의 열기를 보고 찾아왔는데 마음에 드는 복장을 입고 예쁜 사진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연변은 연속 5년간 클라우드 연변 문화관광 추천 소개관, 인터넷 인기 탐방지 선정, 지역 소개관 지원 등을 발표하고 소셜 네트워크 우세에 힘입어 인플루언서, 유명 예능 프로그램이 연변에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했습니다. 네, 정부가 출자하여 전역 공공버스 자체 광고를 만들고 문화관광 자원을 선전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에서 연변아시 여행 촬영 화제 재생량은 12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네, 작은 디테일로 큰 입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장막이 들여오면 연변대학 맞은편에 150m 길이, 33m 높이의 건물에 70여 개 한어, 조선어, 이중언어 네온사인 간판이 동시에 불을 밝히면 거대한 자막 화면을 방불케 하는데, 네, 연길 왕홍벽은 1호부터 이름을 얻었고 화재 열기는 이미 1.75회를 돌파했습니다. 네, 이 배후에는 도시 특색, 발전 이념, 인문 정서와 관리 온도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전국 문명 도시를 건설하는 계기를 다 불법 건물 철거 100일 난관 돌파를 가동하고 2021년에는 BRT 급행버스를 건설했으며 2022년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창립 90돌 절약, 연길 공원으로부터 자치조 정부까지의 구간에 대해 조명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연변은 정부가 주도하여 양성 플랫폼, 경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 주체의 참여를 인도하여 커피, 미식, 여행 촬영, 빙설 등 4대 인터넷 인기 경영 형태를 육성해냈습니다. 네, 전역에는 이미 천여 개 특색 커피숍과 1200여 개 여행 촬영 가게가 있는데, 연길시는 업계에서 현역 커피의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연길시 중국조선족민속원 마케팅 총괄 장진명은 2023년 15개 대형 여행 촬영 가게를 유치했는데, 겨울철부터 그 인기가 상승하면서 일평균 이용객이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어났고 이젠 일상화되었다며, 연길시 여행 촬영 가게 수가 2년 남짓한 동안에 80배 이상 늘어났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다음 장기적인 인기로 병강진흥의 새로운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장기적인 인기를 누리려면 큰 공력을 들여야 합니다. 연변은 정밀화 관리, 따뜻한 봉사, 산업화 성격으로 방문량을 산업 성과와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관리로 문화관광의 열기를 담아냈습니다. 연길 녹화 미화 행동을 통해 일련의 미니 공원과 소형 녹지를 건설하여 거리마다 독특한 풍경, 산수가 융합되고 도처에 꽃이 피는 생태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네, 왕홍벽 아래의 공유 역참은 매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자원봉사자들이 관광객들에게 충전 휴식, 무료 기념 도장 봉사를 제공합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이 되면 연길시 기관 사업단위에 4천여 개 무료 주차장이 관광객들에게 개방되고 무료 대중교통 전용선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봉사로 문화관광의 온도를 응집시켰습니다. 연길시는 관광분쟁 급속처리점을 설립하여 소비신고에 반시간 내 응답, 당일 처리를 실현했으며 또 여러 관광지에 20억 개 문명관광격참을 설치했는데 관광성수기에는 일평균 관광객 봉사수가 연인수로 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네, 경영 형태 성격으로 장기적인 인기 토대를 다져 나갔습니다. 연배는 문화관광과 농업, 체육, 상업무역, 건강양생, 변경경제의 심층 융합을 주둥하고 G331 연변개방 관광대통로에 위탁해 변경관광 풍경선을 구축했습니다. 또 산업진흥으로 향촌진흥을 이끌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에 의존하여 촌민들을 돌아오게 하고 관광객을 새로운 거주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0여 년 전 양대나는 귀향창업회 정책지원하에 화룡시 광동촌에 논견학기지를 건설하고 안도현 두산촌에 겨울철 관광대상을 건설했습니다. 기업은 해마다 촌에 리익 배당금을 분배하고 있는데 2025년에 도촌은 연인수로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했고 광동촌은 38만 원, 두산촌은 260만 원의 리익 배당금을 분배받았습니다. 네, 아직도 연변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2025년 연변은 연인수로 7,813만 명의 관광객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85.78% 증가했고 관광업 소득은 901.525억 원으로 26.73% 증가했습니다. 네, 연길시는 아시아 100개 경전 목적지 전국현역 관광종합실력 100강현에 선정됐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연변의 세계현시가 전국현역관광전파력 종합실력 톱100에 선정됐습니다. 네, 연변의 한창 문화견인, 브랜드 촉진, 혁신구동, 방문량 추동을 통해 변강 문화관광의 황금 간판을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네, 참신한 답안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매주 목요일은 아이들의 세상 이야기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내면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들의 좌충우돌 성장 이야기, 우리 부모님들의 마법 같은 자녀 교육 경험담, 또 아이들의 행복 터전인 신나는 교정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세상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80년 전통 후에 피우는 미래 교육의 꿈. 네,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길림성 장백초순적 자치현 제2중학교를 소개합니다. 네, 길림성 백산시 장백초순적 자치현에 자리한 장백초순적 자치현 제2중학교는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학교는 장백초순적 자치현 내 유일한 완

남진중학교로서 지난 80년간 민족 교육의 초심을 지키며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6명의 학생을 총화대학과 북경대학에 입학시키는 성과를 달성하며 전국적으로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1946년 6월 15일 장백조선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학교는 장백현사상 최초의 조선족 중학교입니다. 당시 해방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백현의 조선족들은 자발적으로 학교 설립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를 세우고 김순목을 학무위원장으로 김경찬을 초대 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초기 2개 학급의 63명 학생으로 출발한 이 학교는 해방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통화와 유화 등지에서 전학해온 학생들로 연합중학교를 구성했습니다. 항미원조 전쟁 시기에는 학교가 농촌으로 옮겨가게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항미원조 포가유국의 정신 아래 학습과 군사훈련을 병행하면서 확고한 교육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학교는 도약식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78년 새롭게 물리화학 생물실험실을 갖춘 3층 학교 건물을 세워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1995년에는 고중 졸업생 34명 가운데 33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97.5%의 논란 진학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윤명형 학생은 백산시 수석으로 총화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996년에는 2714평방미터 규모의 실험실을 신축하여 리공계 교육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이 시기 학교는 전국 교육계통 선진집단,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 등 국가급 영예를 잇따라 받으며 민족교육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학교는 무려 6명의 학생을 총화대학과 북경대학에 입학시키는 역사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2016년 허은란 학생이 백산시 문과 수석으로 총화대학에, 김령 학생이 북경대학에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김정 학생, 2018년에는 한경월 학생, 2019년에는 리영, 김효우 학생이 잇따라 명문대의 문을 두드리며 이루어낸 쾌거로 사회 각계 주목을 받으며 청북 사연패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학교 축구팀이 길림성과 전국 5인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체육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전국 청소년 교정축구 특색학교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부터 국가통일교재 도입과 3+1+2 시험제도 전환에 발맞춰 학교는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다민족 학생 유입을 통한 다민족 융합 교육의 장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는 학생이 신뢰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사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바른 것을 지키고 과감히 혁신하며 단결 협력하고 교육 사업에 헌신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일 교장은 단순한 지식 전수를 넘어 학생들의 전면적 성장을 돕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스마트 교육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고 학생 개개인의 꿈을 키워주는 맞춤형 성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일 교장은 우리는 민족 교육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시대 흐름에 앞서가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모든 학생의 밝은 미래를 뒷받침하겠습니다라며 그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플루스된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리원소 작사, 홍란파 작곡, 고향의 봄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쓰러지를 미, 갈, 지, 소리, 음, 미미, 지음입니다. 네, 이 고사성어는 퇴폐적인 음탕한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네, 사광은 춘추시대 말 진나라의 유명한 궁정악사였습니다. 그는 두 눈이 실명되었지만 소리를 잘 가려내고 소리를 통해 길흉을 알 수 있었으며 왕에게 늘 바른 공고를 하곤 했습니다. 네, 어느 한 번은 진평공이 큰 연회를 치러 대신들을 청했습니다. 술상에서 흥이 오른 진평공이 득이 양양해 하며 말했습니다. 왕으로 있는 것이 제일 즐거운 일이다. 이때 사광이 왕 옆에 앉아있다가 앞에 놓인 거문고를 평공에게 던졌습니다. 평공이 잽싸게 이를 피하니 거문고는 벽에 부딪혀 박살났습니다. 진평공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사께서는 누구에게 거문고를 던지신 겁니까? 네, 사광이 말했습니다. 네, 방금 호환 무치한 소인배가 소인의 옆에서 말을 하길래 던진 것입니다. 이에 진평공이 방금은 내가 말한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사광은 그럼 주군에게 던진 것입니다 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네, 여러 대신들이 사광의 죄를 중히 물어야 한다고 떠들었으나 평공이 이를 말렸습니다. 그만두시오. 이는 나의 불찰이니 사광의 말을 가르침으로 삼을 것이오. 네, 또 한 번은 진평공이 사광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이제 거의 칠순에 가까운데 지금 뭘 배운다는 것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오. 사광이 그럼 대왕께서는 촛불을 밝히시옵소서. 소신이 듣기로는 어릴 때 배움의 종지라는 것은 마치 아침 햇살과 같고 작년에 부지런히 배우는 것은 마치 점심 나절의 햇볕과 같으며 늙어서 배움에 게으르지 않은 것은 촛불을 밝힌 것과 같다고 하옵니다. 촛불을 밝혀가는 것과 어둠 속에서 가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로넨에 뭘 배운다는 것은 바로 야밤에 빛을 더 밝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요. 진평공이 탄복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느 하루는 진평공이 위령공을 위해서 연회를 치렀습니다. 연회에서 위령공이 수행한 악사인 연에게 진평공을 위해 연주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예, 진평공은 그 악사를 사광의 앞에 앉아 연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 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광이 손으로 고문고를 누르며 그만, 연주를 그만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진평공과 여러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요? 사광이 말했습니다. 이는 망국의 곡조이니 다시는 연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공이 무슨 연유로 그렇게 말하는가고 물으니 사광이 이런 답을 냈습니다. 이 곡은 상나라의 연이라는 악사가 만든 것입니다. 주왕이 무도하여 연이 나약하고 활기가 없으며 퇴폐적인 곡을 많이 만들어 주왕이 향락을 즐기도록 했습니다. 결국 상나라 주왕이 퇴폐적인 생활에 깊이 빠지게 되고 이런 음악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평공이 이번에는 사광의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퇴폐적인 곡조들을 즐겨하더니 3년도 안 돼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네, 고사성어 미미지음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100일 1000만 채용 특별행사에서 전력, 신에너지, 국경 간 전자상 거래, 교통 운송, 인터넷 산업 등 4대 분야의 온라인 채용 특별전을 개최한 가운데 7,700여 개의 고용 단위가 8만 명 규모의 채용 수요를 제공했습니다. 전력 신에너지 산업 특별 채용 행사에는 243개의 고용 단위가 참여했습니다. 행사에서 배터리 연구 개발 공정사, 리튬 배터리 품질 공정사, 기술 지원 공정사, 재료 공정사 등의 직무를 제공했는데 채용 수요는 15,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업계 특별전에 3,000개 채용 기업은 3만 명의 채용 수요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무역 영업사원,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운영 담당자, 영업대표, 영업관리자 등의 직무가 포함됩니다. 교통운송 업종 특별 채용 행사에서 162개 고용기업이 관리 책임자, 하드웨어 공정사, 물류 안전 담당자, 자동화 시스템 설계사 등의 직무를 제공했습니다. 채용 수요는 3,000명을 넘었습니다. 인터넷 산업 특별전에는 4,346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AI 전략 제품 매니저, 멀티 대형 모델 알고리즘 전문가, 인베디드 개발 공정사, 딜리버리 아키텍트 등의 직무를 제공했고 채용 수요는 3만 2천명에 달했습니다. 사용자와 구직자는 중국 공공채용망, 중국 국가인재망 또는 취업 온라인 특별행동 주회장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당의 자기 혁명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좋은 풍수의 미니 항주 강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101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당의 자기혁명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의 자기혁명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젊음이 넘치는 비결을 제시했고 우리 당이 일관하게 자기혁명을 견지하고 본질과 본색과 품격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확보하려는 정치적 결심을 충분히 과시했으며 장기 집권하는 막스주의 정당 건설의 법칙성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이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이는 막스주의 정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는 내적 요구입니다. 과감히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당이 기타 정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표징이며 당이 치세와 란세,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난 100년간 산전수전을 겪고도 더욱 활력으로 차넘칠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한 정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취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막스주의 정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시각각 자신을 엄격히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부단히 품질을 제고하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칼날을 내부로 돌리는 자기 혁명 정신으로 당의 선진성에 영향 주고 당의 순결성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때에 제고해 당의 리론 수준과 실천 능력, 당원의 당성 수양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당은 어떠한 자체의 특수한 리익이 없으며 종래로 그 어떤 리익 집단이

나 권세 집단이나 특권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과감히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용기와 저력의 근원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당은 꾸준한 자기 혁명에서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리론 혁신, 실천 혁신, 제도 혁신을 힘껏 추진하여 공산주의자의 당성을 끊임없이 함양함으로써 시종 강대한 정치 역량, 진리 역량, 실천 역량, 인격 역량을 갖추어 왔습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자기 혁명을 추진하고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병원체를 끊임없이 제거하며 자체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제고시켜야만 당이 장기간 끊임없이 발전장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는 장기 집권이란 조건 하에 우리 당과 같은 정당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난제를 해결하고 당이 시종 인민의 옹호를 받도록 확보하는 근본적인 경로입니다. 우리 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막스주의 집권당으로서 그 규모가 큰 만큼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이 시종 인민의 충심으로 되는 옹호를 받고 장기 집권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시시각각으로 큰 정당만이 갖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는 명석함과 확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쇠를 벼리려면 쇠매가 단단해야 한다는 것을 견지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네 가지 전면에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키고 꾸준히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으면서 전례 없는 부패 척결 투쟁을 전개해 장기간 바로잡지 못한 일부 그릇된 기풍을 바로잡고 다년간 제거하지 못한 일부 고질병을 제거했으며 자기 혁명이라는 이 치세와 난세,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답안을 찾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 건설 특기는 당풍 청렴화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서 고질적이고 다발적인 문제에 적지 않게 직면하고 있으며 네 가지 시련, 네 가지 위험이 장기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실천이 거듭 알려주다시피 당을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절대 긴장감을 늦추거나 피로감을 호소하며 염전 정서를 보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철저한 자기 혁명 정신을 발양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신시대 당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 우리 당이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령도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이는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과행길로 나아가는 데서의 객관적인 수요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서의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신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이 위대한 사회혁명을 잘하려면 우리 당은 반드시 용감하게 자기 혁명을 진행해 당을 더욱 강대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세계의 평화와 발전은 준엄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는 개혁과 발전, 안정을 추진하는 데서 피할 수도 없고 애돌아갈 수도 없는 많은 심층적인 모순에 직면해 있으며 언제든 심화될 수 있는 외부의 억압과 억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목표에 접근해 있으며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어렵고 힘든 노력을 경주할 준비를 해야 하며 반드시 일진광풍, 지어는 모진 광풍 취후의 중대한 시련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루는 내부에서 가장 쉽게 격파됩니다. 오직 당

0: 을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라는 정신 상태와 책임의식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당의 자기혁명을 꾸준히 추진하며 끊임없이 자기정화, 자기완성, 자기혁신, 자기향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장기 집권의 영도능력과 제도적 우세를 구축해야만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인솔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 단결해 전진 도상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거대한 항선이 바람과 파도를 휘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당의 자기 혁명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국 가수가 부릅니다. 나의 고향아.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0: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공연이 북경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문예 공연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중화민족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제에 맞춰 인민 중심의 사업 방향을 견지하면서 중화 문화의 저력을 지니고 각 민족 문화의 영향을 흡수하며 현대 문명을 융합한 우수한 무대 예술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8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48개의 극목이 북경의 13개 극장에서 총 114회에 걸쳐 공연되는데 여기에는 연극, 오페라, 희곡, 무용극, 뮤지컬, 고개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이 포함됩니다. 공연은 전국의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 생산 건설 병团, 그리고 향항 오문, 대만을 아우르며 새 시대 민족 문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바 문예의 힘과 풍모를 보여주고 문화 전진의 신심을 굳건히 하며 강대한 정신적 힘을 결집하게 됩니다. 연변 가무단이 알심들여 창작한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은 길림성을 대표하여 국가 무대에 나서서 전국 관광객들에게 파란만장한 항일 연군 역사와 장백의 기계를 전시하게 됩니다.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은 동북 항일 연군 14년간의 간고하고도 험난한 항전 투쟁을 배경으로 항일 연군 재봉대 여전사를 주인공으로 항일 전쟁 시기에 평범한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춰 묵묵히 위대한 민족 정신을 일궈낸 항일 연군 여전사들의 군상을 그려냈습니다. 오설 장백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북경의 천교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북경에서의 공연에 앞서 연변 가무단에서는 8월 14일부터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8차례의 오설 장백 전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최근 문화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길림성 희극원의 정품 극목 두 편이 국가급 전시 공연에 잇따라 선정되었습니다. 경극 천궁을 소라는 제11회 중국 경극예술절에 입선되었고 길극 도리매는 제4회 전국 희곡 회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작품이 나란히 국가급 무대에 오르면서 길림 희곡이 전통을 지키며 혁신해온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천궁을 소라는 전통 무극의 대표작입니다. 이번 공연은 경극 공연 예술가 리광이 예술 지도를 맡았고 1급 무생 배우 양설빈이 손오공 역을 연기했습니다. 류치강, 염건군 등이 태백금성, 태상 로군 등 주요 배역을 맡았습니다. 출연진은 로중 청년 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작품은 손오공이 용궁을 휘젓고 하늘나라와 맞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배우들은 무술 동작과 노래, 연기를 선보이며 경극 특유의 힘찬 장면을 이끌어갔습니다. 한편 도리매는 1960년 첫 공연 이후 60여 년간 이어져온 길극의 대표작입니다. 지금까지 28개 극종으로 개편되어 전국에서 4,000회 가까이 공연되었습니다. 이 극은 명나라 시기를 배경으로 원씨 집안의 세 자매가 지혜를 모아 권세를 부리는 총병과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로단, 화단, 문추, 로생 등 여러 배역이 등장하며 생동하고 뛰어난 연기를 통해 작품의 사상적 깊이와 무대적 볼거리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최근 길림성 방송국의 지원을 받아 길림 1,100억 영화 드라마 미디어 요한 회사가 출품한 30부작 AI 미스터리 모험 드라마 장백산 비밀번호가 장춘에서 정식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는 작가 청두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장백산 지역의 문화와 민속 전설, 자연 경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의 지역적 지식 재산권을 주제로 한 이번 드라마는 원작의 탄탄한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장백산의 독특한 자연 경관, 역사와 민속 문화를 밀접하게 엮어 미스터리한 모험을 전개하며 숨겨진 전설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장백산의 생태적 아름다움과 인문학적 깊이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작품 제작에 있어 드라마는 전통적인 창작 방식에서 벗어나 전통 문화 플러스 전문 영상 창작 플러스 최첨단 AI 기술의 융합을 실현합니다. 길림예술대학 뉴미디어 학원 AI 기술팀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면 복원, 시각 특수 효과, 화면 구성, 영상 제작 등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영상 표현 방식을 혁신하고 극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장백산의 신비로움과 천년 인삼 전설, 역사적인 민속 장면들을 생동하게 구현함으로써 극의 완성도와 지역 문화의 색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 제작자는 영상을 통해 장백산의 매력을 보여주고 길림의 민속 문화를 알림과 더불어 영상 플러스 과학기술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길림 지역의 문화가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작진은 모든 사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작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저녁 동북리그 정규 시즌 제6라운드 두 경기가 모두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4강 진출 향방이 마지막 라운드까지 미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8일에는 할빈팀과 통교팀이, 9일에는 후코트팀과 심양팀이 관건적인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경기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비기면서 순위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심양팀이 승점 12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대련팀과 장춘팀은 승점 10점으로 나란히 2, 3위에 올라있습니다. 그 뒤를 승점 8점의 연변팀이 바짝 추격하며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 4팀만이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6전 전패의 개서팀은 이미 일찌감치 탈락했고 할빈팀도 통도팀과의 중요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치며 한 라운드 먼저 조기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통도팀은 할빈 원정에서 소중한 1점을 획득하며 4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후코트와 통료 모두 승점 7점을 기록 중이어서 4강을 확정지은 심양팀을 제외하면 나머지 6팀은 마지막 경기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중 승점 8점의 연변팀은 현재 4위에 처해 있어 가장 미묘한 입장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통교팀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반드시 승리해야만 자력으로 4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기거나 패배할 경우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2위인 대련팀이나 3위인 장춘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승점 차이가 크지 않아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4강 진출의 가능성이 얼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8월 15일 저녁 7시 40분 마지막 라운드 4경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경기는 단연 연변과 통료의 맞대결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다른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4강에 오를 수 있는 연변. 비록 현재 6위지만 승리할 경우 4강 진출이 가능한 통료. 연변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원정길이 예상됩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8월 15일 마지막 라운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변주 문화방송관광국에서 주최한 우리의 중국 꿈 문화가 천문 만호로 들어가다 다채로운 연변, 기기 치방, 연변미술 작품 순회전이 훈춘 발해 고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순회전에서 연변미술관은 중국화, 유화, 수채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전시는 고진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장백산과 두만강변의 풍경, 여러 민족이 어우러진 민속 풍습, 변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순회전은 우수한 미술 작품을 기층에 전달하면서 관광객과 시민의 관심을 끌었고 발해 고진의 예술의 향기를 더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순회전이 주민들 곁으로 다가간 뜻깊은 문화 행사이자 연변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준 미술관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좋은 풍수의 미니 항주 강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국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풍수 좋은 미니 항주로 불리우는 강촌은 오랜 세월 속에 형성돼 아름다운 산수와 웅장한 사당 건물, 소박한 가옥, 아늑한 돌길을 가진 마을이다. 천여 년 전에 형성된 강촌은 동쪽과 남쪽, 북쪽에 산이 둘러서서 마을 모양이 마치 팔걸이 의자처럼 생겼다. 맑은 냇물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면서 동네 입구에 담소를 만든다. 강촌은 아름다운 산수에 강촌 십경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많은 가옥과 오래된 골목, 폐방이 어울려 고대 안위의 명소임을 보여주면서도 강촌만의 독특한 함의와 신비한 매력을 보여준다. 강촌은 동네를 조성할 때부터 문화적 요인을 아주 중시했다. 입구의 담소 취수호는 벼루이고 폐방은 먹이며 문창탑은 부시고 대지는 선지이다. 강촌을 흐르는 룡계와 봉계가 만드는 취수호는 강촌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품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풍만하게 둥근 모양을 한 취수호가 만궁처럼 강촌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면서 부와 행복을 부른다고 인정한다. 강촌의 문화

뒤집어엎게 새로 복원한 진사제 폐방은 중국에서 유일한 한백옥 폐방이다. 강촌에는 명인들의 생가도 적지 않다. 그중 5,600년 전 명나라 때 지은 복수당은 강촌에서 가장 오래된 명인의 생가이다. 정문 옆에는 그때 신분을 보여주는 장대석이 있는데 독수당의 장대석은 당시 이품의 고관직만 사용이 가능한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폐방식으로 된 정문은 정교한 조각을 자랑하며 계단을 올라서야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 당시에는 계단이 많을수록 그 가문의 높은 지위를 보여주었다. 문턱을 넘어서면 가운데 중문을 두고 양쪽에 문이 하나씩 달려있는데 7품 이상의 관원이 방문해야 중문을 열고 대부분 양쪽의 문을 통해서 출입했다. 여성은 결혼과 상사 때만 중문을 경유할 수 있었다. 일명 육분사라고도 하는 보공사의 주인 강박은 제48대 강씨로 명나라 때 진사에 급제했다. 웅장한 모습과 정교한 조각을 가진 보공사는 강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건물이다. 보공사의 문루를 지나면 가족들이 모여 대사를 도우는 넓은 정당에 이르게 된다. 그 뒤에는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는 침당이 위치해 있다. 36개의 나무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고 건물 가운데 낸 자그마한 뜰인 천정 둘레에는 22개의 대리석 기둥이 영원 불멸을 뜻한다. 지붕에는 호로병 모양의 탑관을 중심으로 출세를 뜻하는 자라와 사악함을 내쫓는다는 하늘께 천구가 생동한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사당의 벽에는 복과 장수, 부를 의미하는 세 선인이 그려진 벽화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강씨 가문의 소망을 보여준다. 수백여 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금방 그린 것처럼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이 벽화의 염료는 광물질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영원히 퇴색하지 않는다고 한다. 효자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효도를 기리기 위한 사당 건물이다. 강씨 명인의 생가를 고쳐 지은 이 사당은 효도와 우의를 의미해 일명 효당이라고도 한다. 효자당은 효도를 위한 사당답게 건물 주황에 명효 자강 문창공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으며 사당 여기저기에서 효도할 효자를 찾을 수 있다. 강씨 총사는 강씨 가문의 사당이면서 강촌의 사당이기도 하다. 들 네 개 중에서 첫 번째 들은 1900년대 초반에 무너졌는데 오늘날도 사당 양쪽에 무너진 벽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총사의 정문에 들어서면 방화용으로 사용되는 못이 두 개 있고 두 못 사이에 아담한 다리를 통해 두 번째 문으로 향할 수 있다. 그 다리에 서서 정문을 돌아보면 벽돌 조각과 목각, 석각이 여전히 화려하기 그지없다. 사당 앞에 돌북은 여전히 위엄과 숙연함을 나타내고 방생지로 사용되는 두 우물의 수위는 항상 변함이 없다. 우물의 상단에는 종과 북이 있는 종거루가 위치했다. 지금도 강촌에서는 대사가 있으면 종거루에 종을 울려 마을 사람을 불러 모은다. 종거루의 아래층에는 강씨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길이 350m에 달하는 강촌의 청석길은 보공사에서 시작해 강씨 종사에까지 이른다. 거리 양쪽에는 앞쪽은 가게이고 뒤에는 작업실을 둔 구도의 건물이 즐비하다. 남북형의 이 길은 세 번이나 방향을 꺾고 그로 인해 길 양쪽의 상가가 자연스럽게 세 곳으로 나뉘어 서로 방해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로 연결되면서 바람과 화재, 초위를 막아주기도 한다.

0: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광동성 매주시 매강구 동산대로 2번지 매강 강변 객가 공원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서 두 구역으로 나뉘는데 동구는 객가 박물관 구역으로 본관 객가 박물관과 분관 대학교 총장관, 장군관, 명인 청렴관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정원 관광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황준헌 기념관 구역으로 인경려, 영록제 그리고 은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은 중국 최초로 객가 민계의 문화적 기원과 발전을 전면적으로 전시하고 객가 역사 유물과 객가 민속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연구, 전시하는 국가 1급 종합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구역은 170무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 면적은 3.7만 평방미터입니다. 본관 객가 박물관, 분관 황준헌 기념관, 매주시 무형문화유산 전시관, 매주 화교관, 매주 대학 총장관, 매주 장군관, 매주 명인 청렴관리관, 객가 현판관, 객가 문박 잡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관 객가 박물관은 원대형 건물로 기본 전시, 객가와 매주 사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객가는 원류편, 인문편, 객헌편의 세 가지 장을 전시하여 객가 민계의 역사, 현황, 미래를 전면적으로 보여줍니다. 매주 사화는 선진 매주, 건치 변천, 토객 융합, 객도 형성, 붉은 땅 등 다섯 개 부분을 통해 매주의 인문 역사를 보여줍니다.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에는 국가 2급, 3급 문화유산 수십 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물관에 소장된 손중산의 해서체, 박의 서예 작품 한 점은 국가 2급 문화유산에 속하며 국가 3급 문화유산 두 점인 청광서, 청백류 손잡이 뚜껑 대야 두 점과 청목 활자 한 세트가 있습니다. 랜드마크 전시실에는 건륭 19년 객가 사당 들보가 있는데 이는 품자형으로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들보에는 금으로 조각된 무늬가 새겨져 있고 무게는 수천 근에 달합니다. 북경 고궁 박물원 전문가의 감정에 따르면 그 구조는 청나라 황실 건축의 주량대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2022년 말 기준 박물관에는 소장품 수가 2만 8천여 점, 귀중한 문물이 229점 있으며 연간 관람객 총수는 8만 5천 명입니다. 2010년 4월 26일 오전 중국 객가 박물관은 공식적으로 광동성 당위원회 통일전선 사업부에 의해 제1진 광동 통일전선 기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제4진 국가 1급 박물관으로 평가받았고 2021년 6월 광동성 당위원회 선전부에 의해 광동성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명명되었으며 2021년 11월에는 국가 3A급 관광지로 평가받았습니다. 중국 객가 박물관은 객가인들이 뿌리를 찾고 조상을 찾으며 문화 교류를 하는 중요한 플랫폼을 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전시와 다양한 전시 수단을 통해 관객들이 객가 문화의 깊이 있는 배경과 독특한 매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는 객가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며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향월 가수가 부릅니다. 산촌의 버스역.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람을 구한 청년 팽청림이 또 한 번 타인을 구조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절강성 항주시의 배달원 팽창림을 기억하나요? 3년 전 강에 뛰어들어 자살 시도를 한 여성을 구하기 위해 그는 10여 메터 높이의 다리에서 뛰어내렸고 상대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사람을 구한 뒤 팽청림은 배달원으로 일하는 틈틈이 공익활동에 꾸준히 참가했습니다. 최근 항주의 한 배달원은 가정 내 갈등으로 정서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는데 팽청림과 여러 사람들이 손길을 내밀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일은 항주 시민 왕여사의 한 차례 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8월 7일 왕여사는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마침 손에 일이 잡혀 음료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배달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배달원에게 음료를 스마트 픽업 보관함에 넣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배달을 마친 뒤 배달원은 왕여사에게 보관함 입장 알림 메시지를 보내며 매일매일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여사도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려가서 가져올게요. 그저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어진 배달원의 말은 왕여사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번거롭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 놀라게 하지 말아요. 마지막 날이 뭔 말이에요. 넘어가지 못할 일은 없어요.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미예요. 상대의 기분이 극도로 가라앉은 것을 알아차린 왕여사는 급히 문자를 보내 인내심 있게 달래며 위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달원은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지 못한 왕여사는 곧바로 관할 망강 가두에 연락했고 가두 사무실 직원이 즉각 망강 파출소와 연계해 실종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 파출소는 신속히 수색을 진행하는 동시에 자원공익자 팽청림과 연계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팽청림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배달원의 경로를 통해 재빨리 수색을 벌였습니다. 팽청림은 여러 경로로 단서를 수집하고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와 연락해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인한 끝에 이 배달원이 소속된 사무소의 책임자와 간신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무소 운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이 젊은 배달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한 팽청림은 무사히 그 청년의 위챗을 추가하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배달원의 위치를 특정한 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그를 차분히 설득했습니다. 가정 내 갈등으로 괴로움을 겪던 이 청년은 자살을 결심하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인내심 있게 타일러준 끝에 그는 차츰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잠시 감정을 가다듬었지만 팽청림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배달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정신 상태를 계속 살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이틀 뒤 이 청년이 다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생을 포기하기로 작심했고 그 후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점입니다. 청년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팽청림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오가며 각종 치료 절차를 처리하고 자발적으로 의료비를 먼저 부담했으며 젊은이가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병실에서 간호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팽청림은 솔직히 그때 그 청년은 병원에 혼자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돕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혼자 있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기간 팽청림은 줄곧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추후에 전문 심리 상담사와 연계하여 이 청년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그가 회복한 뒤에는 그를 데리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힘을 얻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세심하고 경계심이 높은 왕여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팽청림의 용기 있는 선행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각측이 손을 맞잡은 덕분에 곤경에 처했던 이 젊은이는 끝내 생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불빛은 절망의 끝자락까지도 밝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람을 구한 청년 팽청림이 또 한 번 타인을 구조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은 정성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정성공은 중국의 명총 교체 시기 대만을 수복한 명장으로서 이름은 삼이고 자는 대목이다. 부친 정지룡이 일본에서 장사하다가 일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것이 정성공이다. 정성공은 6살에 중국으로 돌아왔다. 명나라가 멸망하자 정성공은 용무지를 보좌했고 후에 용무제한테서 국성을 하사받아 주성공으로 이름을 고쳤다. 1650년 정성공은 금문 하문을 근거지로 남으로 진격해오는 청나라에 맞서 싸웠다. 그는 1659년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청나라 군사들에게 점령당한 남경을 공격했으나 끝내는 실패했다. 그 후 정성공은 대만을 공략해 근거지로 삼고 대륙에 진격하려는 계획을 작성했다. 당시 대만은 화란 침략군이 차지하고 있었다. 화란 침략군은 명왕조 말년에 명왕조가 부패 무능한 기회에 대만의 해안을 강점하고 성세를 쌓고 대만 인민을 수탈했다. 일찍부터 대만을 수복할 뜻을 품고 있던 정성공은 장병들에게 령을 내려 선박을 수리 제조하고 식량과 사료를 축적하는 등 준비를 다 그쳤다. 1661년 3월 정성공은 아들 정경 들어 일부 군사를 거느리고 하문을 지키게 한 후 직접 2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몇백 척의 전선을 무휘몰아 금문을 떠나 대만을 향했다. 화란 침략군은 정성공이 대군을 끌고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 항구에 파손된 배를 침몰시켜 정성공 함대의 상륙을 막으려 했다. 이 밖에도 화란 침략군은 가장 큰 함선인 해쿠토호를 대만 해상에 파견했다. 정성공은 60여 척의 함선으로 해쿠토호를 포위하고 일제히 포격을 들이댔다. 나중에 해쿠토호는 침몰되고 나머지 함선은 뱃머리를 돌려 도망쳤다. 해상에서 참패를 당한 화란인들은 성체 안에 두루박혀 조항을 시도했다. 정성공은 화란 침략군을 장기적으로 포위하는 전술을 써서 그들한테서 항복을 받으려고 했다. 정성공 군사들은 8개월 동안 화란 침략군의 수원과 보급료를 차단하다가 해상과 육지에서 화란 침략군에게 맹공격을 들이댔다. 정성공 군사들의 맹공격에 견디지 못한 화란 침략군은 하는 수 없이 항복하고 말았다. 1962년 초 화란 침략군 두목은 정성공 대본영에 찾아와서 항복서에 서명한 후 대만을 떠났다. 이로써 화란 침략군이 대만을 38년이나 강점했던 치욕의 역사가 막을 내렸다. 정성공은 대만을 수복한 후 화란 침략군이 실시해온 식민체제를 폐지하고 행정기구를 내왔으며 대외무역과 민간무역을 발전시켜 대만의 사회경제발전을 추진했다. 정성공은 화란 침략군한테서 중국의 성스러운 영토인 대만을 수복해 중국 역사에서 걸출한 민족영웅으로 되었다.
2: 지금까지 정성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4: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第五讲，大一统与中华民族初步形成。秦汉时期，秦国书同文、车同轨、量同衡、行同伦，开启了中国统一的多民族国家发展的历程。习近平，前221年。 秦王嬴政统一六国，一改西周的分封制，建立了中国历史上第一个中央集权大一统王朝秦朝，但仅立二世便亡。前202年，刘邦建立汉朝，史称西汉；八年，外戚王莽篡汉立新；25年，刘秀称帝，国号仍为汉，史称东汉。 东汉政权在黄巾大起义后走向瓦解，220年被权臣曹丕篡夺。 秦汉两朝是疆域空前广大的大一统王朝。秦朝疆域东北达今朝鲜半岛西北部，北抵蒙古高原南缘，西至今甘肃东部及四川云南等地，南部沿及大陆最南端。汉朝鼎盛时期，其疆域东北拓展到朝鲜半岛中部，西北延伸到河西走廊和西域，西南发展到哀牢山脉，向南直抵中南半岛东部沿海。秦汉时期，除中原王朝外，还有多个边疆政权并立，诸多族群迁徙交融，继续开拓中华民族生存发展的广阔空间。前2009年，匈奴漠毒单于统一北方草原各部落，形成以蒙古高原为中心的强大游牧政权。匈奴以东，东胡支系的鲜卑、乌桓等以大兴安岭为中心繁衍生息。黑龙江、松花江流域生活着肃慎、夫余等族群。青藏高原及甘肃、四川等地活动着唐毛、发羌、丁零羌等。澜沧江流域及缅甸东北部是哀牢人的活动区域。海南岛、台湾岛在汉代分别被称为珠崖、夷州。秦汉建立并巩固了中央集权制度体系，设置由中央政府直接管理的郡县，将七国故地整合成统一国家，并依托郡县制设置道、属国、都护府等，以治理周边不同生产生活方式的族群。匈奴、西域诸族、乌桓、鲜卑、羌、百越、西南夷的大部或部分进入大一统体系。秦朝建立书同文、车同轨、量同衡、刑同伦的国家治理体系，汉朝确立了以儒家思想为主导的国家文化形态。秦汉统一货币、法律，打通关隘，修建道路，活跃官市，将彼此分割的几大经济区域整合为一个大经济共同体，整顿地方风俗，推动中原各地区之间、中原与边疆之间人口的大规模流动。这些措施都对后世大一统王朝产生了深远影响。在大一统制度的保障下，曾经地域特色鲜明的东周列国文化交融汇聚，形成一体，各边疆地区大量吸收中原文化，同时中原文化的内容也得到了丰富。秦汉集各区域各族群的文化悠长为一体，各地文化共塑中原文化，中原文化反哺各地文化的秦汉模式，奠定了历代多民族大一统王朝的文化发展路径。作为周秦之变的历史性飞跃，秦汉王朝统一性的广度和深度是夏商周三代所不能比拟的。中央集权的大一统制度带来的政治共同性、经济共同性、社会共同性、文化共同性显著增长。正是在秦汉时期，中华大地上不同区域、不同族源、不同风俗文化的多个古代人群融为一体，自在的中华民族开始形成。第四节，深化文化交融格局。秦汉时期，伴随着书同文政策的推行，百家思想汇流于儒，华夏文化认同得以奠基，中原文化向周边地区广泛传播，对各地文化交融发展起到了主导作用，周边族群的文化、艺术、习俗、生活方式也传入中原，塑造了秦汉文化的多样性和丰富性。在这一复杂的历史进程中，大一统王朝不是简单的以一化多，而是集区域和族群的多元特征于一体， 再以一体去融会多元，进一步拓展了多元一体的中华文化发展格局。四，中原与边疆互动。秦汉时期，得益于政治大一统带来的便利，农耕文明与游牧文明持续互动，中原与边疆的文化艺术交流达到了新的高度，中原地区的思想文化艺术不断向边疆族群传播，同时边疆乃至更远的异域文化也为中原文化注入了新鲜元素，各区域文化都跨出了自己的地理局限，彼此借鉴互融，共同塑造了博大精深的中华文化。作为中原王朝的正统思想，儒家思想由中原向边疆传播，对边疆族群产生了潜移默化的影响。今内蒙古和林格尔县发现的汉墓壁画中会有圣贤、豪杰、孝子、贤妻、良母的故事图，其中金密堤拜母像壁画描述匈奴修除王太子金密堤向母像跪拜的场面，很有典型意义。壁画上的金密堤还穿着汉服。匈奴习俗本是跪状见老，金密堤是匈奴人，却受到汉人孝悌文化观念的影响，他的子孙也均以忠孝显明。在西域，新疆民丰县尼雅遗址出土的五星出东方立中国织锦护臂，采用白、青、绿、赤、黄五色经丝，代表了汉代织锦技术的最高水平，反映了汉人的阴阳五行思想在西域的流传。五星出东方立中国织锦护臂上有在新疆地区发现的最早的中国二字，距今2000多年。中国最初是一个地域概念，泛指黄河流域的中原地区。最早明确记载中国二字的是西周初期的青铜器和尊铭文，铭文中有宅兹中国字样，指以洛阳盆地为中心的中原地区。专家考证认为，五星出东方立中国织锦护臂是由蜀锦匠人专门为汉朝皇家制造的，最终却出现在新疆地区的汉代墓葬中，表明边疆和汉王朝之间往来密切。该遗址还发现了巴梅、精绝、且末等地贵族用汉隶书写的互致问候的书简，其中一枚正面写奉锦以郎干衣致问，背面写春君幸无相忘，反映当时汉字是西域与中原人士之间交流的主要媒介。在蒙古高原匈奴单于亭龙城遗址中出土了天子单于汉字瓦当，这充分说明了汉代时匈奴使用天子等中华文化的观念建构其政治核心概念。楼兰古城平台墓地出土的莲湖氏地文常以子孙铜镜、家常富贵铜镜、星云纹铜镜，以及尼雅遗址出土的军仪高官铜镜、龙虎纹铜镜等，其样式与西汉中晚期和东汉时期中原地区常见的样式一致。如在西南夷地区云贵高原出土的汉代铜钟，是在中原乐钟文化的影响下产生的，属中国古代乐钟体系的地方类型，但很多方面又打上了本地文化的烙印。在青海羌人区上孙家寨发掘的西汉至东汉中期墓葬群保留了羌人特有的埋葬习俗，但墓葬形制和陪葬陶器种类基本与中原地区一致。匈奴分裂后，南匈奴一改前期单人葬式，墓葬加入了许多汉人丧葬文化因素，出现家族式多人合葬墓，随葬器物中有大量的汉式陶器。中原的音乐对边地产生了重要影响，如在西域， 细菌公主在乌孙经常抚琴长歌，创作了脍炙人口的《黄鹄歌》。汉宣帝时，解忧公主之女帝史与丈夫秋瓷王绛宾一起去长安学古琴，受赐歌吹数十人。归国后，壮钟鼓如汉家矣。这是西域主动学习和传播中原音乐的明确历史记录。秋瓷石窟早期壁画中出现了排箫、阮弦等中原乐器，当与此段历史有关。元帝靖宁元年前33春，呼韩邪单于朝汉，汉赠其衣、锦、帛、絮以及鱼、色、卧空侯等乐器。在西南地区迁往巴蜀的豪族带去的中原礼乐，使得巴蜀之地箫鼓歌吹，击钟四弦。与此同时，边疆地区的文化与艺术对中原也产生了重大影响。西汉中期，佛教传入西域，此后逐渐流行于民间。永平七年64，汉明帝遣使赴西域访求佛法。使者在大月之国迎请天竺高僧摄摩腾和竺法兰以及佛像经卷至洛阳，两位高僧居于白马寺，组织翻译了42章经等。桓灵二帝时，西域僧居士接踵来到中原翻译大量佛经，佛教开始在中国广泛传播，深刻影响了中华文明在后世的发展。两汉时期，西域、西戎、西南夷等周边地区的音乐、舞蹈等艺术作品大量传入中原，受到各阶层欢迎。自汉代张骞出使西域后，来自西域的胡乐就源源不断地进入中原，琵琶、竖箜篌、胡笳、羌笛等乐器传入中原，如今都是中国常见的乐器，成为中华民乐的重要组成部分。秦汉时期的音乐考古发现了来自古代两河流域和波斯的丝弦乐器图像，出土了箜篌的实物。急救篇注：箜篌马上所弹也，可理解为其最初缘起和普遍使用与草原民族文化有密切的关系。秦汉时期，于田乐、秋瓷乐、印度和西域的佛教音乐等都加入西乐东渐的行列。武帝时受胡乐、摩诃兜乐启发，李延年造新声28节，成为朝廷的武乐。当时每每举行盛大演出，就会有西戎乐曲笛笛以及西南夷传入的巴渝舞等。秋瓷乐舞是发源于中国古代西域的一种舞曲，音乐家苏芝婆推动了秋瓷调式在中原的发展。秋瓷五旦七调乐律冲击了宫廷僵化的乐制，为中国传统音乐注入了新的活力。秋瓷乐中的班社调在中原长期流行，在民间很有影响。班固《东都赋》叙述明帝款待四夷使者，除表演汉朝乐舞外，还有晋迈兜离的四夷乐舞加入。东汉灵帝时期，诸多以胡为名的文化因素已经在社会中广泛流行。灵帝号胡服、胡帐、胡床、胡座、胡饭、胡箜篌、胡笛、胡舞，京都贵戚皆敬为之，可见当年胡汉交融载歌载舞的盛况。总之，在秦汉时期，各区域性文化都大大超出了自己的原生地域，传播至更为遥远的地方。游牧文化就从北方扩展到中原甚至更南的区域，如曾在北方代地长期生活的薄太后，其陵墓外藏坑就出土大量金银饰品，上有马、熊等动物形象，还有颇具草原风情的纹饰。 江西南昌海昏侯汉墓所出双廊列珠纹石嵌饰为本地制作，纹饰亦借鉴了北方草原地区的动物厮杀纹。南越国遗址所出随葬品，就体现出多种区域性文化元素的杂糅。在越文化的基础上，不仅吸收中原政治文化，还包括了楚文化甚至草原文化。 如该地出土的36件青铜鼎，就可分为汉式鼎、楚式鼎、越式鼎三种类型，各具特色，共同构成南越王政治地位的象征。还有惟妙惟肖的虎式羊牌式，也采用了战国以来北方草原地区民众喜爱的艺术主题，同样受到南越地区统治者的欢迎。 端午节祭祀屈原的活动，起初仅在楚地一隅发生，后传至王朝各地。端午吃粽子纪念屈原的习俗香延至今，成为海内外中华民族共同的文化符号。小结：秦汉建立中央集权制的大一统王朝，有力地推动多元融为一体。 一体统摄多元格局的形成。秦朝通过推行书同文、车同轨、量同衡、形同轮的治理体系，构筑了各民族交往交流交融的历史主基调。汉朝汲取七国所长，将秦国的法家制度、鲁国的儒家思想、齐国的黄老之术与管子的经济思想、楚国的文化艺术、 韩魏的纵横行明，燕赵的军事制度等融为一体，最终形成稳定的大一统制度体系，奠定了2000余年统一王朝的基本法度，并塑造了中华民族独特的社会和文化结构。大一统的实践不仅仅是统治者自上而下的政治意志和个人决策， 更是千千万万基层官吏和普通百姓的共同要求，体现了不同生产生活方式的人群对建设大规模政治共同体的一致渴望。特别是两汉的长期强盛，不仅达到了大一统政治传统的第一个高峰，也达到了中华民族交往交流交融的第一个高峰。 正如东汉唯物思想家王充所言：“古之戎狄，今为中国；古之裸人，今披朝服；古之戮首，今冠章服；古之显夫，今履商邑。以磐石为沃田，以捷报为良民，以坎坷为平均，化步兵为齐民，非太平而和。”
5: 秦汉大一统政权在东汉后期开始衰落，由于宦官外戚专政、地主豪强发展、农民起义不断、军阀武装割据，周边部族豪强纷纷进入中原，中国历史上迎来了族群空前大迁徙、大交融的魏晋南北朝时期。但秦汉制度与文化400余年的浸润与辐射，
6: 创造了任何政治军事分裂都无法动摇的中华认同，开启了迁徙族群中华化进程。用声音记录中国，声音里的中国，听见经典。
7: 大自然的美是超越了时间、空间和角度的。三峡秋天的美景更是美不胜收。三峡是长江上最神奇、最壮观的一条峡谷，这里群山耸立、雄奇壮丽，好像一幅连绵不断的画卷，令人向往。下面要和您分享的是作家方季的散文作品 三峡之秋中的节选内容，朗读姚珂。
5: 三峡已经是秋天了。三峡的秋天从大江两岸的橘柚树开始，这些树生长在陡峭的山岩上，叶子也同那青色的岩石一般坚硬挺直。越到秋天，它们越显出绿的发黑的颜色，而那些累累的果实正在由青变黄，渐渐从叶子中间显露出来。就在这时候，它们开始散发出一种清香，使三峡充满了成熟的秋天的气息。每当早晨，透明的露水闪耀着，峡峰有些凉意，仿佛满山的橘柚树上撒了一层洁白的霜，新鲜而明净。太阳出来了，露水消逝了，橘柚树闪烁着阳光，绿叶金石，三峡中又是一片秋天的明丽。中午，群蜂披上金甲，阳光在水面上跳跃，长江也变得热烈了，像一条金鳞巨蟒翻滚着呼啸着奔流而去，而一面又把它那激荡的跳跃的光辉投向两边陡立的峭壁，于是整个峡谷波光荡漾，三峡又充满了秋天的热烈的气息。
3: 听见经典，

지긋 힘재나 말을 가시도 들어서 비듬고로 밭 해도 달 징산 어린 음능을 둘 배불흑든 리타이긴 근덜하시지 우지수가 흐머버 으르뜸든 이나 리타이화 우리는 송기집에 돌다 한 빛은 바사 어시치여 우리 상사도 친회의롱 아이 무슨 흘제라 만에 악 벌벌다 혈은 나기에 우르렛 허문던 돌든 자로인벤 나를 송지 리타긴 들었다 아세마한 창이 사다가 누인듯 메노틴 창이 발 명은 랑나를 실어달 왜 야로 비춘 창이 면 올라스쿨니 사무롤한 우셔든 예수는 이질자 올드 이진이 우아롱 공두 헤르레로 토리니 진발발다 드문딘 퇴도를 버리치게제 타이스 냥냥 나르도다 팁들이기 드누실바허 으르뜸뜸이 을사대변 체들텐대호의 누구를 낳 치르 장균 을습을 벌나 트르니긴 트레르 발레베레 인 훈네 부르르겐 송을따르 어시마을 야바들 유벤다히 디하다와 티레레 베뜬과르 어샷 르이 타이들은 저들덧 트리 이리 디일앗 느근 비르발어갓 압축가르바디 월세 여한 오르과 트리 여한 톱스네와 유하기 가갓 바가기 의힘을 오시라발라 그르네 불에 주특득 훈 그라마르득 야스티 그르기 훗 아바도이 월산 올르스 그른던 주특퀘레 응이잡발리겐 슈하왈룽 흥이담사드 두간드 꿀이지 우악칼라마타나 시 드디엘 무르긴 멀쳐다 악질 슈하왈룽 타하여라드 이루 비측 서열 서스글레게주 올라서 그러네 어찌니 비 다다 하라 다도 묻은 거죠. 프리로마 시린 흘짝 전에 저거는 다시 알아줘요. 신흘룽 아우전 아 야 다시 알아진대 왜 신흘 줬다 동물인. 에고니기 산사드 쉐왈롱 안드르 희수가 배침티 희수가 이나치간 허일두등 허일잔 이내내 군내 우지하르 배등과름 짜뿔 아시나 마르가신 르이타이 들 가르흔볼 친회룽 치가르나 으르하버시 트리인 누가 노드르 훌린 으르등미 애들타지 트리인이기 딜은 으르뜸든 일리 사회황이 비를 벌거잠 타하란 에르따스너와 오가 칠라만 진디미 어스와라 트르브그나라비 은혜래 아수제스 호에메 트르르이타의 좌절 인왈 해볼감 박스 리상승북이 세우거나 아르뿔 허일질 집습 비치긴 으르뜸이 소란 으르뜸 샤들 이르뜸진 입진다 트리희망래 으르뜸들이 은스나가 치문어 내일지씨 틀은 으르뜸듬이 세례임에 아? 신흐이농 제태군이 비르벌가갓 얼렉설 협지야배갓 운허 뒤라 도칠렉설 오르스 구르네가진 오란토생 돈디 장주라 구르네진 치무가 구르네 톨고라 한 두르던 톨고레베레 헤브네의 집 그르기 위해 그치 은혜신을 받아줘
чинь байлун хангаар гаргаа ерэн дараа ерэн дараа нуу апэлча бэлдвэл тэй дэч бэлда биргэлэр хайдагаа бай лооч дэян татаа мэгэнэ айё ах тоо баавалаач гач дааны апэл малгын ах хоёр хүний апэл нэг нэ яарэгэд гэрки бир ахын балбал ахад ортар ийлэг бишдэгэн шэвалм лоочин ганги гулиж чи хэдэ ярам нухт явни а би таал нуу очрав бай ах чин би улаан яллаг би хий үйдө мими үчэг балбал гүнжүүгэдин чунгиев ийлшүү авгин ин ин юэми бидэн хэли багийн үйдэн улаан гэлэг сартуурас нь орте ургэн зүгий тогтсэж юм үдүгэ миний ашин ясан яа хадмыг гэтэр ашингэн иймарада чин хүйлэн чиний дараа байхгүй мэн явтлэгэн эгүний хамгаад луу чинга алэгтэн дэ хадгэтлэнэ баа